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인사해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4: 펭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산행안전사고. 안녕하십니까? 새생명산학회 회장 펭수입니다. 앞으로 정산하는 모든 분들의 건강 저 펭수가 책임지겠습니다. 영영. 자, 그럼 산행에 앞서 정산할 게 필요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등산복? 선글라스? 아니. 복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 산에서 일어나는 사고는 자칫 죽음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산에 오르기 전 날씨와 등산 코스, 산행거리 등 등산 정보를 미리 확인하세요. 발에 맞는 등산화와 여분의 옷, 물, 간식 등 산행에 맞는 복장과 비상식량을 준비해야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입산 금지 기간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산행 중에는 휴대전화를 보며 걷거나 위험한 곳에서 사진 찍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지정된 등산로를 따라 안전하게 이동하세요. 산은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 부상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자세를 낮추고 천천히 내려오세요. 조난 및 사고 시 119에 신고한 후 등산로 국가지점 번호판이나 사고지점을 사진으로 전송하여 위치를 자세히 알려주세요. 구조요원이 대비할 수 있도록 추락, 골절, 조난 등 사고 유형을 미리 알려주세요. 펭수가 알려드린 산행안전 행동요령으로 미리미리 대비하세요. 안전!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의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의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Welcome back to the show, everyone, and
1: yeah.
0: good to see you again.
1: It's great to see you all the time.
0: Yeah, I see you all the time.
1: See you way too much.
0: 너무 많이 본다고요? Well, something that can't be done way too much is this week's topic, which is vacations.
1: Vacations.
0: 네, 이번 주에는 이제 vacations 또는 vacation 휴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1: Yeah.
0: 자, 오늘 첫 번째로 휴가 관련해서 들어볼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Yes. So for today specifically, we'll talk about this. I love going on vacation.
0: Who doesn't?
1: Yeah, everyone loves it, right? I love going on vacation.
0: 그래서 저는 휴가 가는 걸 좋아해요 라는 문장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고요. Mm-hmm. 실제로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조던 씨인데요. Mm-hmm. 조던 씨의 요약 문장도 따로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 조던 씨, 나와주세요.
2: Vacation can be therapeutic. Vacation can be therapeutic. Vacation can be therapeutic.
0: 네, 휴가를 어떤 형용사로 잘 묘사해주고 있는데요. 문장 확인해 볼게요.
1: So Jordan said, vacation can be therapeutic.
0: 네, vacation. 먼저 vacation부터 볼게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vacations라는 말도 썼는데 mm-hmm. vacations도 괜찮고요. vacation도 괜찮습니다.
1: Yeah, they're both okay.
0: 왜냐하면 vacations라고 했을 때는 휴가 한 번, 두 번, 세 번 각각의 휴가들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는 거고
1: yeah.
0: vacation 이렇게 말할 때는 그 휴가라는 개념.
1: Yeah, just the idea of it, right? Not 네. the specific vacations that you go on in
0: 그렇죠.
1: your life.
0: 네. 그래서 휴가는 can be therapeutic이라고 했는데요.
1: therapeutic.
0: 이따가도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치유 효과가 있다. Mm-hmm. 그리고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힐링이 된다라는 뜻을
1: yes.
0: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장 다시 듣고 전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1: Sounds great.
2: Vacation can be therapeutic. Vacation can be therapeutic. Vacation can be therapeutic.
1: 네. It's time for English
0: on the go.

0: 있는 전부란 뜻이죠. 그래서
1: yeah.
0: 또 살짝 돌려서 생각해 보면 할 수 있는 거라곤 이것밖에 없다.
1: Yeah. There's only yeah. this thing to do.
0: 그렇죠. All yeah. that I can do is sit and appreciate. 그냥 앉아서 감상하는 거.
1: Appreciate what?
0: 네. 그래서 the natural beauty of the area.
1: Mm-hmm. 네. The natural beauty. Natural.
0: 네. Natural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도 natural인데
1: mm-hmm.
0: 이제 자연의
1: yeah.
0: 원래는 자연을 가리키는 뜻으로 만들어졌을 단어인데
1: mm-hmm.
0: 이제 자연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게 자연스럽다 해서
1: right.
0: 그 두 번째 제가 생각했을 때 두 번째로 만들어졌을 것 같은 그 뜻이 mm-hmm. 요즘엔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Like mm-hmm. something is a natural reaction.
1: Yeah, just something that you do without any added things.
0: 네, 그래서 자연이란 nature에서 왔지만 우리는 이제 자연스럽다고 쓰이잖아요. 그래서
1: yeah.
0: 이 두 번째로 표기해드린 자연과 관련된이라는 이 뜻으로 예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1: So here's this example. It wasn't a natural disaster.
0: It wasn't a natural disaster. Mm-hmm. Natural disaster를 자연스러운 재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자연재해.
1: Yeah, 네. just something that happens without people affecting it, like 네, storms and tornadoes and stuff.
0: 그렇죠. 자연에서 일어난 재해를 mm-hmm. 말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1: Mm-hmm. In fact, I just came back from vacation in Wyoming, and there are so many beautiful mountains.
0: 사실, 그러니까 지금 휴가 얘기를 막 하다가, 근데 말이죠. 사실 제가 휴가를 갔다 온 거예요, mm-hmm. 방금. 그래서 I just came back from vacation in Wyoming.
1: Mm-hmm.
0: 저는 와이오밍으로 휴가를 갔다가 이제 막 just came back, mm-hmm. 돌아왔는데 there are so many beautiful mountains.
1: Yes.
0: 아름다운 산이 거기 정말 많아요.
1: Hmm. All right, let's find out more.
2: And there's not a ton of stuff to do around the town, but it was so beautiful and so good for my mind and good for clearing my mind to be able to stop and appreciate the beauty of the planet that we live on.
1: And there's not a ton of stuff to do around the town.
0: 그리고 there's not a ton of stuff to do.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around the town은 여기서는 번역에서는 뺐는데 여기서 말하는 around the town은 그 와이오밍이 it's a state, right?
1: Yeah, it's a state. So whatever town they visited in Wyoming.
0: 네.
1: So there.
0: 와이오밍 전체를 town이라고 부르는데 무리가 따릅니다.
1: Of course.
0: Yeah,
1: it's too
0: much.
1: It's a state.
0: Yeah, it's a state.
1: Right?
0: So She's not talking about what city or what town she visited in Wyoming.
1: Mm-hmm.
0: 그렇지만 그 간 곳 자체가
1: yeah.
0: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죠.
1: Yeah, just the area where she went.
0: 네, 그래서
1: right?
0: 그냥 거기에서는이라고 한 거고요.
1: Mm-hmm.
0: 그런데
1: But it was so beautiful and so good for my mind and good for clearing my mind.
0: 그런데 할 건 별로 없었지만 정말 아름다웠고
1: mm-hmm.
0: so good for my mind.
1: Mm-hmm.
0: 정신에 좋았대요. 정신이 좋았다는 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good for clearing my mind. Clean은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고 clear는 이것도 비슷하지만 이제 치우는 거죠.
1: Yeah, you're
0: 비우는
1: just taking
0: 거.
1: stuff off of it. So
0: 네.
1: if you clear your desk, you're taking everything off of it.
0: 네, 다 한쪽으로 치우는 거예요.
1: Mm-hmm.
0: Clean the desk는 아무것도 없어도 뭐 닦을
1: yeah,
0: 수 있겠죠.
1: Yeah, you know, you wipe off the dust.
0: Clearing my mind가 이렇게 정신을 맑게 하고 비우는 거 비우는데
1: mm-hmm.
0: 좋았습니다. 그리고
1: mm-hmm. To be able to stop and appreciate the beauty of the planet that we live on.
0: 네, 행성.
1: Planet.
0: Planet.
1: planet.
0: 네, 예문 하나 보겠습니다.
1: Uh-huh. The Earth is a planet orbiting around the sun.
0: 네, 과학적인 예문이죠.
1: That's right.
0: 네,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입니다.
1: Uh-huh.
0: Orbit 자체는 궤도란 뜻이지만
1: Orbit.
0: 네, 궤도를 따라 돌다라는 동사로도 쓸 수가 있거든요.
1: Uh-huh.
0: 그래서 이제 뭐가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됐냐면 to be able to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To stop 잠깐 멈춰서 지금 일상이 바쁘잖아요.
1: Yeah, you're busy, so stop working.
0: Appreciate the beauty of the planet that we live on.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고 아, 아름답구나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정신을 맑게 하는 데에도 좋았다고 so good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This makes me want to go on vacation.
0: Yeah, me too.
1: ASAP. But for now, let's review her clip.
2: I love going on vacation. When I was young, my dad would make it a point to always take us on at least one family vacation a year, which sometimes was difficult because there's five of us, but it was so important. I think a lot of people believe that vacation is

0: In fact, I just came back from vacation in Wyoming, and there's so many beautiful mountains, and there's not a ton of stuff to do around the town, but it was so beautiful and so good for my mind and good for clearing my mind to be able to stop and appreciate the beauty of the planet that we live on.
1: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 잠깐 해볼까요? 첫 번째 패턴은 아까 설명드렸던 make it a point to 굳어진 표현으로 많이 쓰입니다. make it a point to 하면은 반드시 뭐뭐 하다, 꼭 뭐뭐 하다라는 말이고요. 두 번째로 all that I 동사 is 아니면 그냥 that을 생략하고 all I 동사 is 제가 하는 건 뭐뭐뿐입니다. 그래서 이거밖에 안 합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패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영어 문장 네 개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말 예시 보고 올게요.

0: 네, 오늘은 휴가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함께 볼까요?
1: Taking a vacation in Hawaii is so therapeutic. It seems like it should be a written prescription by a doctor once a year for stress relief. I honestly feel like little vacations and getaways, no matter how small, are so important. Getting out of a routine can be really therapeutic.
0: 네, 첫 번째 글을 보면 크리스 씨가 taking a vacation in Hawaii, 하와이에서 휴가 가는 건, 하와이로 휴가 가는 거는 is so therapeutic. 치유의 효과가 있다, 힐링이 된다라고 말하면서 it seems like it should be written prescription. Prescription은 처방전을 말해요. 처방이에요. Uh-huh. 그래서 이렇게 의사가 써주는 처방이어야 될 것 같다.
1: Take a vacation, please.
0: 네, in Hawaii. Yeah. Once a year for stress relief. Mm-hmm.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1년에 한번 갔다 오라고 의사가 처방해줘야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고요. Therapeutic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된 것 같아요.
1: Of course. 네. So Lai says,
0: I honestly feel like little vacations and getaways. Getaway는 짧은 여행 같은 걸 말해요.
1: Yeah.
0: 네, 그래서 여행을 말하고 그래서 휴가와 이런 여행, 뭐 예를 들어 주말 여행도 weekend trip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weekend getaway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1: Uh-huh.
0: 그래서 그런 여행들이 솔직히 어떻다고 느끼냐면 no matter how small, 아무리 작게 갔다 오는 여행이어도 are so important, 정말 mm-hmm. 중요하다고 느낀대요.
1: Mm-hmm.
0: Getting out of a routine, 일상의 그 틀에서 벗어나는 mm-hmm. 것은 can be really therapeutic. 다시 한번 나오고 있네요. 치유
1: right.
0: 효과가 있다.
1: Perfect. Well, those were some great clips, but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휴가 이야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We're talking about vacations this week. 네. But for today, specifically, we have another topic.
0: 네, 오늘의 주제 바로 공개할게요.
1: Yes. So for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 make my vacations flexible.
0: 네, 휴가 일정을 아주 꼼꼼하게, 아주 자세하게 분단위로 짜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좀 융통성 있게 휴가를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1: Yeah.
0: 그래서 I make my vacations flexible, 유연하게 융통성 있게 만듭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바로
1: 케일라 씨입니다.
0: 네, 케일라 씨인데요. 케일라 씨의 요약 문장부터 만나볼까요?
1: 케일라 씨, 나와주세요.
2: When I go on vacation, I like to be more flexible rather than have a schedule. When I go on vacation, I like to be more flexible rather than have a schedule. When I go on vacation, I like to be more flexible rather than have a schedule.
0: 네, 휴가 갈 때 어떻게 하기를 좋아한다는 건지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Kayla said, When I go on vacation, I like to be more flexible rather than have a schedule.
0: 네, 그래서 휴가 갈 때 저는 I like to be more flexible rather than have a schedule. Have a schedule 일정을 갖는 거, 일정을 짜놓는 걸 말하고요. Rather than 하면 뭐뭐보다는 차라리 오히려 이런 뜻이고 more flexible 더 융통성 있게 움직이는 걸 좋아한대요.
1: Yeah.
0: So here, being more flexible, it can be physically more flexible.
1: Oh yeah, 네. for sure. Physically more flexible or just more flexible in your thinking or 네. a schedule.
0: 그렇죠. 그냥 are you flexible? 이렇게 하면 유연하세요, 몸이 유연하세요 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 이제 is your schedule flexible? Is your itinerary flexible? 하면
1: right.
0: 여행이나 일정이나 여행 여정 있잖아요. 이런 것을 융통성 있는지를 물어보는 질문이 됩니다.
1: That's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three more times.
2: When I go on vacation, I like to be more flexible rather than have a schedule. When I go on vacation, I like to be more flexible rather than have a schedule. When I go on vacation, I like to be more flexible rather than have a schedule.
1: 네. Let's move on to English on the go.

0: Our pronunciation starting with flexible, flexible, flexible. Next we have pop up, pop up, pop up. Let's take a look at some more vocabulary words.
1: 처음으로 봤었던 flexible과 관련된 명사인데요. flexibility, flexibility 하면 유연함, 융통성을 가리키는 명사 형태.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표현은 stick to, stick 자체가 어디에 들러붙는 걸 말해요. 그래서 들러붙는 종이 형태의 것을 sticker라고 하잖아요. sticker, 그 다음에 sticky 하면 끈적끈적한 걸 말하는데 stick to 하니까 어떤 계획이 있었을 때, 원칙이 있었을 때 그것을 지키고 고수하는 걸 뜻하게 됩니다. 발음 연습 간단하게 해보죠.
0: Flexibility, flexibility, flexibility. And lastly, we have stick to. Stick to, stick to.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Kayla'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So vacations are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talk about. And I know everyone has their own style or way of traveling, but mine is more of the flexible style. One of my friends, she likes to plan out every single thing down to the minute.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for me, that's just too stressful because not everything goes to plan, you know? There's always something that pops up that causes someone to be late or to not happen. So what I like to do is plan three things that I must absolutely want to see. And then I try to schedule those over my vacation. And the rest of the time, pretty much is just up to me. So let's say maybe I'm really tired from the bus or the flight. Then I can take a nap, or maybe as I'm walking, I see something that looks really cool and I want to try it. Well, then I'll go try it. It allows me to have more flexibility to try new things rather than sticking to a schedule. So that's my way that I like to go on vacation.
0: That sounds fun, but I'm one of those people that actually makes a schedule when I go on vacation.
1: 아, 저랑 같이 휴가 가시면 안 되겠네요. 저는 이렇게 일정 짜는 것보다는 좀 자유롭게 케일라 씨
0: really?
1: 스타일이거든요.
0: 네. Not every day though. There will be like a free day.
1: Of course.
0: Right? But the other days yeah. it's like we do this, this, this and this.
1: All right. I don't actually mind having a free day every day.
0: Oh.
1: So people have different styles.
0: Yeah, and that's okay, right?
1: 네.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문장 하나하나씩 공부를 시작해 볼게요.
0: Sounds great.
2: So vacations are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talk about. And I know everyone has their own style or way of traveling, but mine is more of the flexible style. One of my friends, she likes to plan out every single thing down to the minute.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0: So vacations are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talk about.
1: 휴가는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talk about. 이야기하기를 가장 좋아하는 주제 중에 하나래요.
0: Mm-hmm.
1: I think it is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talk about as well.
0: Especially when you find new countries.
1: Mm-hmm. 그리고?
0: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And I know everyone has their own style or way of traveling, but mine is more of the flexible style.
1: 그리고 I know, 알고 있습니다. Everyone has their own style or way of traveling. 그러니까 모두가 여행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이 각각 다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서로 다르다는 거 알지만, but mine is, 제 스타일은, 여기서 mine은 my style of traveling, 또는 my way of traveling. 제 스타일은 more of the
0: flexible style.
1: 네.
0: flexible.
1: 그래서 융통성 있는 스타일에 가깝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유연한, 융통성 있는, 다시 한번.
0: flexible. Let's take a look at an example sentence. Mm-hmm. My schedule is usually quite flexible.
1: 일반적으로 하루 일정을 그냥 my schedule이라고 mm-hmm.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앞으로 일정 쭉 my schedule is mm-hmm.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일반적으로 usually,
0: yeah,
1: like usually. how my day goes.
0: Right, your usual day. Mm-hmm. Right?
1: 그래서 제 일정은 주로 꽤 융통성이 있습니다. 가끔씩 바꿀 수도 있고 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라는 뜻이죠.
0: Mm-hmm.
1: 자, 그럼 이 문장도 공부를 했고요. 다음 문장 바로 보실까요?
0: Yeah. One of my friends, she likes to plan out every single thing down to the minute.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1: 제 친구 중에 한 명은 plan 하면 계획을 짜다는데 plan mm-hmm. out도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0: Mm-hmm.
1: 계획을 짜는 건 똑같은 뜻이고요. every single thing, 모든 거를 계획을 짜기를 좋아한대요. 그런데 1분 단위로를 영어로
0: down to the minute.
1: 네.
0: down to the minute or down to the second.
1: down to the second까지는 좀 심했죠.
0: yeah.
1: down to the minute, down이라는 것이 그 큰 숫자를 봤을 때
0: right.
1: 밑으로 내려가면은 더 작아지는 게 일반적으로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그래서 mm-hmm. down to도 하면은 큰 개념, 큰 뭐 며칠
0: yeah.
1: 아니면 주 단위, 일 단위 아니고 시간 단위도 아니고 쭉 내려가서
0: yeah.
1: 분 단위까지 down to the minute.
0: the minute.
1: 그래서 1분 단위로라는 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든 걸 계획하는 걸 좋아하는데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문제는 없어요.
0: But what does Kayla think? Let's find out next.
2: But for me, that's just too stressful because not everything goes to plan, you know? There's always something that pops up that causes someone to be late or to not happen.
0: But for me, that's just too stressful because not everything goes to plan.
1: 제 친구는 그렇게 하지만 저는 못합니다 라는 mm-hmm. 말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But for me, 저로서는, 저에게 있어서는 That's just too stressful.
0: stressful.
1: 그게 저한테는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에요.
0: Mm-hmm.
1: 왜냐하면 Because not everything goes to plan.
0: plan.
1: Not everything goes to plan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go to plan이라는 게 mm-hmm. 계획을 향해 가다, 계획으로 가다 좀 번역이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
0: right.
1: 계획대로 according to의 느낌.
0: Yeah, according to plan. Or just think it follows the plan, mm-hmm. right?
1: 그래서 계획대로 모든 게 되지는 않거든요.
0: Mm-hmm.
1: 이런 걸 이제 보통 부분 부정이라고 mm-hmm. 하는데 그러니까 everything failed 이렇게 말하면
0: All
1: 모두가
0: right.
1: 모든 계획이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0: yeah.
1: not everything이니까 된 것도 있고
0: yeah.
1: 안 된 것도 있는데 전부가 되지는 않았다.
0: Yeah,
1: not everything.
0: Not everything, right?
1: Not everyone came 하면 다 온 건 아니에요.
0: Yeah, so maybe most people came, but two or three didn't,
1: exactly.
0: right? Not everyone.
1: Mm-hmm.
0: And she says next, you know, there's always something that pops up that causes someone to be late or to not happen.
1: 네, 갑자기 발생하거나 갑자기 불쑥 나타나는 걸
0: That's pop up.
1: 네.
0: Pop up.
1: Pop up이라는 거는 다양하게 응용이 되는데요. 먼저 예문을 하나 볼까요?
0: Mm-hmm. For example, something popped up, so I can't go there anymore.
1: 이걸 고지고대로 그냥 해석하면 뭔가가 갑자기 튀어 올랐다. 그래서 내가 다쳤다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0: All right.
1: 근데 그게 아니고 something popped up 하면은 그냥 거의 대부분 뭔가 일이 생겼다.
0: Yeah, there's something you have to do
1: something,
0: or a problem,
1: yeah,
0: you know,
1: something
0: popped up.
1: happened 아니면 something came up
0: mm-hmm.
1: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게 something came up 나 뭔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something came up last minute
0: yeah something in your schedule you now have to do
1: 이제
0: right?
1: 막 해야 되는 일이 생긴 거를 말하고요 무슨 일이 갑자기 생겨서 거기 못 가게 됐어요 뭐 전화하거나 문자 보낼 때 쓸 수 있는 좋은 표현이 될 텐데요
0: mm-hmm.
1: 또 다른 형태로 pop-up은 이제 pop-up store라고 많이
0: oh,
1: 하죠
0: oh yeah a pop-up store it's usually not there but it's just there temporarily
1: yeah. 그래서 원래는 그 자리에 그 가게가 있는 건 아니지만 잠깐 그 장소를 이용해서 매장을 차린 거를 pop-up 불쑥 나타나다라는
0: yeah.
1: 뜻으로 pop-up 그리고 또 실제로 pop-up 하는 게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많이 보는 pop-up books 하면은 pop-up book이라고 그냥 우리는
0: yeah.
1: 부르잖아요
0: you open the page and it
1: 올라오죠.
0: Pops up.
1: 네,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0: Uh-huh.
1: 그래서 이 문장으로 돌아가자면 You know, there's always something that pops up.
0: Mm-hmm.
1: 항상 뭔가 일이 생겨요. That, 어떤 something이냐면 causes someone to be late.
0: Yeah.
1: 누군가가 지각하게 만들거나
0: mm-hmm.
1: or something to not happen. 여기서는 사실은 causes someone이었기 때문에
0: oh.
1: late과 happen을 같이 쓰긴 어렵지만 이렇게 구어체다 보니까 그냥 좀 flexible하게.
0: Yeah, she made it, the sentence quite flexible as well.
1: 네,
0: But
1: 쓰였습니다.
0: we know she means, you know, whatever they were going to do can't happen.
1: 네, causes someone to be late or causes something
0: to
1: not happen.
0: 이었으면
1: 더 깔끔한 문장이었겠죠?
0: For sure.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what I like to do is plan three things that I must absolutely want to see. And then I try to schedule those over my vacation. And the rest of the time, pretty much is just up to me.
0: So, what I like to do is plan three things that I must absolutely want to see.
1: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는 걸 좋아하냐면 제가 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plan three things, 세 가지를 계획한대요. That I must see라고 하려다가
0: right.
1: 그러니까 봐야 하는 거, 꼭 봐야 하는 거
0: mm-hmm.
1: 그러다가 말을 살짝 바꿔서
0: yes.
1: I absolutely want to see.
0: see.
1: 꼭 보고 싶은 거 세 가지를 계획한대요.
0: Mm-hmm.
1: 그런 후에
0: mm. And then I try to schedule those over my vacation.
1: 여기서 those라는 것은

0: those three things that she must see.
1: 네, 예를 들어 어디 캐나다를 간다, 한국을 간다, 프랑스를 간다 그러면 이 세 가지는 해야지 하는 걸 그 기간 동안에 over my vacation이니까 그 여행 기간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오늘은 이거, 내일은 이거 이렇게 계획을 일정을 짜도록 노력합니다.
0: And the rest of the time pretty much is just up to me.
1: The rest is up to me. 나머지는 저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The rest is up to me가 문장 구조인데 the rest of the time
0: right.
1: 여행 그 시간의 나머지는 그리고 pretty much는 뭐 거의 almost.
0: Yeah, almost, right? 네.
1: 그리고 just up to me. 기본적으로 저한테 다 달려 있습니다.
0: Yeah, just whatever she wants to do.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 let's say maybe I'm really tired from the bus or the flight. Then I can take a nap, or maybe as I'm walking, I see something that looks really cool and I want to try it. Well, then I'll go try it.
0: So let's say maybe I'm really tired from the bus or the flight. Then I can take a nap.
1: 그리고 let's say 이렇게 말합시다라기보다는 예를 들자면.
0: Yes. For example.
1: For example, maybe 그래서 maybe도 예를 들어라는 뜻으로도 많이 쓰이거든요.
0: Mm-hmm.
1: 뭐 어쩌면이라는 뜻으로보다는 여기서는 예를 들어서라고 쓰였는데 mm-hmm. I'm really tired from the bus or the flight. Mm-hmm. 이제 버스는 실제로 그 버스 자체를 그 차량을 말하고 플라이트는 비행기를 타는 그 탑승을 말하잖아요.
0: Alright.
1: 이걸 이렇게 써도 괜찮지만 맞춰 주고 싶다면 from the bus ride라고 맞춰 줄 수 있을 거예요.
0: Yes. From the bus ride.
1: 네, 비슷한 형태의 단어들로.
0: Right.
1: 이것도 괜찮습니다. 무슨 말인지 충분히 전달이 되니까요. 그래서
0: For sure.
1: 버스를 탔거나 비행기 지금 비행을 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그러니까 버스나 비행기를 타고 나서 피곤해지면 Then I can take a nap.
0: Just take a nap.
1: 계획 별로 없으니까 그냥 yeah. 낮잠을 자는 거예요. 여행 갔지만.
0: Perfect. And what other things might pop up? Or maybe as I'm walking, I see something that looks really cool and I want to try it. Well, then I'll go try it.
1: 그래서 지금 flexible schedule의 예를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Mm-hmm. Or maybe 어쩌면 또 이럴 수도 있죠. As I'm walking, 걷다가 I see something that looks really cool. Mm-hmm. 정말 멋져 보이는 뭔가 활동이라든지 뭔가 보였어요.
0: Mm-hmm.
1: 그걸 보면 and I want to try it. 그걸 시도해 보고 싶어요. 해 보고 싶어요. Well, 네. then 그럼 자연히 어떻게 될까요? I will go try it. 이렇게. 네. 그걸 하러 가는 거예요.
0: All right. Simple enough. Let's look at the last part.
2: It allows me to have more flexibility to try new things rather than sticking to a schedule. So, that's my way that I like to go on vacation.
0: It allows me to have more flexibility to try new things rather than sticking to a schedule.
1: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유연한 일정을 갖는 것 자체가 it allows me 제가 이렇게 할 수 있게 해줍니다. Have more
0: flexibility. Flexibility.
1: 유연함, 융통성을 더 가질 수 있게 해줍니다. To try new things. 새로운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Rather than
0: sticking to a schedule.
1: 일정.
0: To stick to
1: 그렇죠.
0: the schedule.
1: 여기서는 일정에 붙어 있는 거를 말했습니다. 일정을 지키는 건데 일정대로 그냥 정해놨으니까 하는 것보다는 유연함을 더 가질 수 있게 해준대요. 그래서 마지막 줄.
0: So that's my way that I like to go on vacation.
1: 네, that's my way of going on vacation.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중간에
0: yes.
1: 이제 제 생각에 생각을 좀 바꾼 것 같아요.
0: Yes, I think
1: that's
0: so.
1: the way that I like to go on vacation 하고 이게 섞였어요.
0: Yeah. I think so as well.
1: Yeah, yeah.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휴가 방식은 이겁니다라고 이야기해줬네요.
0: Perfect. Let's review our clip once again.
2: So vacations are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talk about. And I know everyone has their own style or way of traveling, but mine is more of the flexible style. One of my friends, she likes to plan out every single thing down to the minute.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for me, that's just too stressful because not everything goes to plan, you know? There's always something that pops up that causes someone to be late or to not happen. So what I like to do is plan three things that I must absolutely want to see. And then I try to schedule those over my vacation. And the rest of the time, pretty much is just up to me. So let's say maybe I'm really tired from the bus or the flight. Then I can take a nap. Or maybe as I'm walking, I see something that looks really

0: cool and I want to try it, well, then I'll go try it. It allows me to have more flexibility to try new things rather than sticking to a schedule. So that's my way that I like to go on vacation.
1: 오늘의 핵심 패턴 두 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be more of a 아니면 more of the 라는 형태인데 더 뭐뭐인 편이다, 이쪽이다 라는 뜻을 가리키고요. 그 다음으로 cause a to be 하면은 a가 be 하도록 만들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패턴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예시 보여드리겠습니다.

0: 네, 영어 문장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패턴이 이제 be more of a, be more of the였는데요. 더 뭐뭐에 가깝다, 뭐뭐인 편이다. 처음 문장은 이건 조용한 활동인 편이에요. 이 활동 자체가 묘사를 할때 조용한 편입니다. This is more of a quiet activity. 물론 이제 비교하는 대상이 있을 때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자,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is is more of a quiet activity. One more time. This is more of a quiet activity.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네, 방금 전에 참고로 A라고 발음한 거는 이제 뭔가 뒤에 말을 생각할 때 많이 어를 A로 바꿔줍니다. 두 번째가 이겁니다. 그는 자신감 있는 타입에 가깝습니다. 가까웠습니다. 과거형이었어요. He was more of the confident type. He was more of the confident type. 이제 어를 붙일 때랑 더를 붙일 때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은 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처음으로 묘사하는 어떤 표현이 있다면 어를 많이 붙이는 것 같고 the confident type 이건 흔히 쓰는 confident냐 아니면 별로 confident 하지 않느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진 타입을 더를 많이 붙여줍니다. 먼저 읽어볼게요.
1: He was more of the confident type. He was more of the confident type. Let's take a look at our next pattern.
0: 두 번째 패턴은 cause라는 동사가 쓰인 겁니다. cause, 뭐뭐 하도록 만들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어떤 원인이 열차가 멈추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it caused the train to stop. cause 다음에 어떤 의미상의 주어, 그다음에 to 동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1: It caused the train to stop. One more time. It caused the train to stop. Let's take a look at our last example.
0: 그 소음 때문에 모두가 불평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자면 그 소음은 모두가 불평하게 만들었습니다를 영어로 바꿔보면 The noise caused everyone to complain 이렇게 되는데요.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1: The noise caused everyone to complain. One last time. The noise caused everyone to complain. Perfect. Let's take a look at Kayla's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So, vacations are one of my favorite things to talk about. And I know everyone has their own style or way of traveling, but mine is more of the flexible style. One of my friends, she likes to plan out every single thing down to the minute. And there's nothing wrong with that. But for me, that's just too stressful because not everything goes to plan, you know? There's always something that pops up that causes someone to be late or to not happen. So what I like to do is plan three things that I must absolutely want to see. And then I try to schedule those over my vacation. And the rest of the time, pretty much is just up to me. So let's say maybe I'm really tired from the bus or the flight, then I can take a nap. Or maybe as I'm walking, I see something that looks really cool and I want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
0: Alright. 자, 여러분들 또 우리 영어로 한 주를 시작을 해야 되는데
1: 그쵸.
0: 가정 영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요. 우리 모든 엄마들의 손맛.
1: 손맛.
0: 맞습니다. 그래서 손맛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
1: 절대 흉내 못 내죠.
0: 그러니까요. 네. 단순하게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레시피 같은 것을 따서 인터넷에서 따서 제가 해도 뭔가 그 맛이 안 나고.
1: 예.
0: 그리고 이제 어머니들만의 이제 음식 스타일이 다르시잖아요.
1: 그리고 엄마들의 레시피는요. 진짜 네. 어려워요.
0: 그렇죠.
1: 소금 조금만 넣어. 소금 조금만 넣고 그다음에 네. 맛술을 한 우큼 넣어.
0: 그러니까
1: 이런 식으로 가요.
0: 몇 큰술 이런 거 없는 거잖아요.
1: 없어요. 계량이 안 돼요.
0: 적당히.
1: 예.
0: 그래서 그런 굉장히 뭔가 마법 같은
1: 맞아요. 네,
0: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것을 활용해서 남편이 요리하는 상황을 만들어봤어요.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그 특별한 손맛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습니다. 특별한 손맛.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지 한번 상상해 보셔야 될것
1: 스페셜
0: 같아요.
1: 핸드
0: 아,
1: 테이스티.
0: 핸드 테이스티. 왠지 이렇게
1: 예스.
0: 이러면서 맛을 보는
1: 그렇죠.
0: 느낌 같기도
1: A
0: 하고.
1: little salty.
0: Right, right.
1: 예.
0: 조금 짭짤하죠.
1: 그렇죠.
0: 두 번째 미션은요. 설명하기 힘들어. 모든 엄마가 가지고 있거든이라는 문장을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1: 저는 없던데요.
0: 아, 없습니까?
1: 예, 저는 없어요.
0: 아, 가끔 예외도 있나요?
1: 예.
0: 오케이, 다 영어로 바꿔볼 거고요. 그렇다면 엄마 레시피를 썼는데 다른 맛이 난다는 남편에게 이유를 말해 줄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2: I use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1: Different?
2: Yeah, I use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1: Your mom cooking?
2: My mom's recipe.
1: A recipe!
2: But yeah, it tastes
1: 아,
2: different.
1: different. 아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특별한 손맛이 없어서 그렇지. 응?
2: Huh?
1: 특별한 손맛이 없잖아. 엄마한테 있는 손맛. 그,
2: Elma.
1: your mother?
2: Elma recipe.
1: I know, I know.
2: Yeah.
1: Your mother?
2: Yeah.
1: So special, special tasty.
2: Special taste.

0: tasty. Special recipe.
1: No, no, no. Special tasty your mother. Your mother hand has a special. Right?
0: My mother's hand.
1: Hand. Yes, in Korean 그런 게 있어요.
0: What?
1: 그런 게 있어. 지금부터 알면 돼요. 근데 you have not.
0: I have not.
1: Yes, you have not.
0: Special.
1: Your mom hand.
0: Yeah, I have my hand.
1: 그렇지. 그렇게 so different tasty.
0: Okay? So maybe you mean like special touch.
1: 그렇지.
0: Special touch.
1: Yeah.
0: Special touch though, is that an ingredient?
1: 응?
0: Is that an ingredient?
1: England?
0: The mom's hand, special touch, ingredient?
1: Indian?
0: Not Indian, you know, like sugar, vegetables, meat, an ingredient, special touch, mom's hand, sauce?
1: 아니야. 그거는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0: 응?
1: 그러니까 모든 엄마가 다 가지고 있거든.
0: 응?
1: 설명하기가 엄마,
0: your mom.
1: 그렇지, your mom's special touch.
0: Yeah.
1: You know, but I can't say something about that. Yeah.
0: No, why?
1: Because every mother have a special touch.
0: Oh, they have a special touch?
1: Yes.
0: Really?
1: Mm-hmm.
0: What's wrong with my hands?
2: 손맛이라는 걸 뭐라고 표현할지 좀 애매했을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2: 그거 다 가져가시게 될 겁니다.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I used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5: That's because you don't have that special touch.
4: Special touch? Is that an ingredient?
5: It's hard to explain. All moms have that.
2: Okay, guys. Today's dialogue is here. 오늘의 dialogue 첫 번째 문장부터 볼 텐데요.
1: 네.
2: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집에 왔는데 예를 들어 남편이 요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 너무 사랑이 샘솟아.
2: 그렇죠.
1: 웬일이야.
2: 이런 분위기. 근데 딱 뭔가를 먹어보더니 별로 탐탁지 않은 표정인 거예요.
1: 왜죠?
2: Right. 그때 이어집니다.
1: 예.
2: 아, 엄마 레시피를 썼는데 다른 맛이 나네.
1: 아.
2: 이때 이제 가서. 도와주는 겁니다.
1: 미리 이건 맛없다라는 거를 이제 살짝 저변에 깔아놓는 거죠.
2: 와, 대단한데요?
1: 그렇죠. I used my mom's recipe.
2: 아하.
1: 나는 사용했어.
2: 네.
1: 내 엄마의 레시피를.
2: Yes. 어순 좋아요.
1: 여기까지 끊을까요?
2: But
1: 하지만 it tastes. 그거는 맛이나 어떤 맛? 다른 맛.
2: 그렇죠.
1: 다르다라는
2: 걸 여러분 쓸 수 있어야죠.
1: 다른 맛이 난다 그러면은 difference겠네요.
2: Okay.
1: 예. Different인가? Different인가?
2: 명사랑 지금 좀 헷갈리는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Different네요.
2: 그러니까 명사를 너무 많이 쓰는 그 습관 있으신 분들 많아요. 형용사나 동사를 좀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1: 쓰다. 죄송해요. Different 쓰죠.
2: Difference?
1: 예.
2: Taste difference. Let's see.
1: 아니에요?
2: Right? So I use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맞습니다. 자, 이거는 근데 사실은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맛, 뭐 다름, 뭐 이런 게 헷갈릴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앞으로는 안 틀릴 거예요. 왜?
1: 네.
2: Taste라는 동사를 알게 되는 이상 앞으로 이 뒤에 나오는 품사가 명사일지 형용사일지 이런 거 헷갈릴 없을 겁니다.
1: 네.
2: 자, 일단 different는 뭐예요?
1: 다른.
2: 다른이라는
1: 네.
2: 형용사입니다.
1: 네.
2: 오케이. 다른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거죠. 자, 참고로 이 different이라는 거 강사 어디 갈 것 같아요?
1: different니까?
2: Yes. I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액센트는 무조건 모음에 주셔야 돼요.
1: 네.
2: 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different. 이런 식으로 해서 different. 앞에 강세를 좀 많이 주세요. 자, different.
1: different.
2: Mm-hmm.
1: different.
2: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 많이들 아시죠? 다른은 different이라면 같은은 뭐죠, 우리?
1: The same.
2: Yes.
1: Mm-hmm.
2: Alright. Same 같은 경우에는 앞에 더와 함께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Right?
1: 더 때문에 좀 헷갈렸어요.
2: Right.
1: 네.
2: I mean, they're the same, they're different. 이렇게 두 개 반열을 알면 좋겠죠? 자, 레시피라는 건 다행히도 이제 조리법이라는 뜻이지만
1: 네.
2: 외래어로 많이 쓰지 않나요?
1: 맞아요.
2: 그렇죠?
1: 그래서 익숙했어요.
2: 그렇죠, 좀
1: 네.
2: 익숙한데 우리가 레시피라고 이제 외래어 표기는 하지만 실제로 발음할 때는 레서피에 가깝게 발음을 좀 했으면 좋겠거든요. 오케이. 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볼게요. 레시피보다는 레시피. 앞쪽에

0: 상세를 주고 스에 가깝게 갑니다. recipe, recipe.
1: Recipe,
0: 오, 오늘 발음 좋습니다.
1: Yes.
0: 자, 제가 앞으로는 이 taste 뒤에 뭐가 올지 고민할 필요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1: 네.
0: 이 taste 뒤에 무조건 형용사 와야 됩니다. taste 뒤에 형용사가 오면 형용사한 맛이 나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거 마치
1: 아하.
0: 뭔지 아세요? 뭐해 보인다라고 할 때,
1: 예.
0: 뭐 뒤에 형용사였죠? 뭐해 보인다.
1: 뭐해 보인다?
0: 너
1: 룩, 룩.
0: 예뻐.
1: 예.
0: look 뒤에 형용사.
1: 네.
0: 이제 그거는 고정이 됐죠.
1: 그쵸.
0: 걔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1: 오.
0: Alright, 그래서 뭔가를 먹어봤는데 이것은 tastes 어떤 형용사. 이런 맛이 난다. 무조건 고정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좋은 거는 그러니까 맛있다라고 하는 거는 good, 좋은이라는 단어로도 표현이 가능하거든요. 자,
1: 네.
0: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햄버거는 좋은 맛이 났어. 한마디로
1: 어허.
0: 맛있었어.
1: The hamburger
0: 과거형으로 그 다음에
1: tasted good.
0: good, well 이런 거 쓰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1: 네.
0: Okay, so the hamburger tasted good. How about this? Strange 말고 되게 괴상한 거 형용사로 한번 들어본 적 있잖아요.
1: weird.
0: Weird. 이거 뭐예요? Weird.
1: 내가 괴상해졌어요.
0: Alright. 그 수분 뭔가 이상한 맛이 나. 현재형으로요.
1: The soup tastes weird.
0: Weird. Oh, the soup tastes weird. 이런 식으로 한 번도 안 먹어본 숲에 대해서 얘기를 할수 있겠죠.
1: 헨젤과 그레텔의 할머니가 그린 숲이었나 봐요.
0: 아, 그런
1: 예.
0: 숲이었나요? 아, 맛이 좀
1: 그럼
0: 이상한데? 이러면서.
1: 괴상하죠.
0: Okay.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hamburger tasted good.
1: The hamburger tasted good.
0: The soup tastes weird.
1: The soup tastes weird.
0: Okay, so 여기서는 엄마 레시피 썼다, but 하지만 다른 맛이 난다. Yeah? 읽어보겠습니다. I used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1: I used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0: Different, right? 자, 이때 미션 들어가죠. 아, 그 특별한 손맛이 없어서 그렇지.
1: 아, 올게 왔네요.
0: 네.
1: That's because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에,
0: 오케이.
1: 그건
0: 뭐
1: 때문이야.
0: 때문이래요?
1: You don't have, 너가 없어.
0: 가지고
1: 갖고
0: 있지
1: 있지
0: 않는 거죠.
1: 않아.
0: Yes.
1: 어떤 거를요? 여기서 끊을까?
0: 오케이. 좋아요.
1: 예. 어떤 거냐면은 그게 바로 이 무슨 터치. 손 맛을 핸드 터치라고 하나 봐요. 손이 터치하는 그게 없대요.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핸드 터치.
1: 핸드 터치라고
0: 너는
1: 할게요.
0: 그런 핸드 터치가 없어서 그렇다.
1: 네.
0: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자, 맞는지 보겠습니다. 특별한이 없잖아요. 여기 지금 요게
1: 아하!
0: 나왔는데, 손에 집중을 너무 하는 바람에,
1: 손이 꼭 들어가야 될것
0: 이미
1: 같았어요.
0: 터치 자체가 손으로 건드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It's
1: 아.
0: okay. Alright, so special 이라고 하면
1: special touch.
0: 특별한이라는 형용사가 되겠죠? 자, 얘와 또 비슷한 게 아니라 관련돼 있는 단어를 하나 알아야 돼요. 아까 전에는 different 반대가 the same이었죠?
1: 예.
0: 자, 그러면 special 말고
1: 응.
0: 뭔가 평범한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O로 시작합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이 거의 좀 없으세요.
1: 오로 시작해요?
0: 아는 거, 뭐, O로 시작하는 거 아니어도 다른 거 괜찮으니까 쉬운 거라도 아무거나 넣어보세요.
1: 평범한은 약간 일반적인 뭐 이런 의미잖아요. So common. 예,
0: 오,
1: 이런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0: common.
1: Common.
0: 자, good try였는데,
1: 예.
0: common은 흔한이라는 뜻이에요. 예, 그래서
1: 아, 좀
0: 여기서
1: 다르네요.
0: 평범한이라고 얘기를 할 때, ordinary. Alright, 뭔가 특별할 것이 없는. 그래서
1: 예.
0: 아마 그 중고등학교 문법책에서 이 단어는 꼭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ordinary 하고, 비범한이라고 해서,
1: 맞아요.
0: extraordinary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그
1: 아.
0: extraordinary가 약간 special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1: 네.
0: Okay, so ordinary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1: 음흠.
0: 자, that's because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이래서 그렇지라고 이제 해석이 되잖아요. 그렇죠?
1: 네.
0: Because 뒤에 뭐를 얘기를 해줘요?
1: You,
0: Because,
1: you.
0: you.
1: 네.
0: Right? Okay. 자, 그래서 앞에 어떤 문장이 먼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뒤에 이어갈 때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That's because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누가 아, 나 있잖아 그거 저는요 그 채소 안 먹었어요. That's because I don't like veggies. 이렇게 이유를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뒤에다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모양을 그대로 지켜서 앞서 나온 내용에 대한 이유를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해볼게요. 나왜 이렇게 매일 피곤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친구가. 그때,
1: 네.
0: 그건 네가 게을러서 그러지. 이건 어떻게 할까요?
1: That's because you are lazy.
0: 그렇죠. lazy가 게으른이니까 that's because you are lazy. 그럼
1: 네.
0: 몸이 더안 좋아져. 막
1: 맞아요.
0: 이러면서. 그죠? 자, how about this? 친구가 너왜 이렇게 떨고 있어? 막 이렇게 막 식은땀을 흘리고 왜 그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세요. 내가 긴장이 돼서 그래. 그건 내가 긴장이 돼서 그래.
1: That's because I am nervous.
0: Nervous. There you go. That's because I'm nervous. 그래서 굉장히 sweat 하고 있다. 네,
1: 그렇죠.
0: 얘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유 추가하기. 읽어볼게요, you guys. That's because you are lazy.
1: That's because you are lazy.
0: That's because I am nervous.
1: That's because I am nervous.
0: 오케이. 자, 그리고 질문형도 가능하거든요.
1: 네.
0: 혹시 그게 뭐뭐이기 때문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 이게 물어본다기보다는 확인하는 느낌이죠. That is because를 어떻게 어순을 바꾸면 질문형이 될까요? That is를.
1: Is that?
0: 그죠? Is that because 뭐뭐뭐? 하면 뭐뭐 때문이니도 가능하겠죠.
1: 예.
0: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돼요, 여러분들. 뭐 내가 예쁘기 때문이니?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Is that because am I happy? Am I pretty?
0: 평소문은 유지를 해야죠, 그렇죠?
1: 유지해야
0: Right?
1: 돼요?
0: So is that because I am
1: Pretty?
0: pretty?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야, 사람들이 왜 이렇게 널 좋아할까? 이렇게 친구가
1: 네.
0: 얘기했을 때, Well, is that because I'm pretty? 이렇게 농담처럼 얘기할 수도 있겠죠.
1: 우와, 이런 질문을
0: 네,
1: 할수 있다니.
0: yes. 자,
1: 네.
0: 같이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That's because you don't have that special touch.
1: That's because you don't have the special touch.
0: Alright, touch라고 하는 게 그렇게 진짜 만짐이라기보다는 그런 뭔가 손맛 같은 거,
1: 그쵸.
0: 나만의 그런 이렇게 조작하는 방식 같은 것을 얘기를 합니다. Alright, 자, 이렇게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 트레이닝 할게요.
2: I used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I used my mom's recipe, but it tastes different.
0: 자, 이랬을 때
1: 네.
0: 특별한 손맛? 그 무슨 재료야?
1: 어머머머.
0: 모를 수도 있잖아요.
1: 금시초문이신가 봐요.
0: 그러니까 요리를
1: 예.
0: 안 해본 겁니다.
1: 그러네요. Special touch is that an 그게 재료야 해야 되겠네요. 예,
0: 맞습니다.
1: 당연히 문장이 두 개니까 여기서
0: 그렇죠.
1: 끊어주고요.
0: 많은 분들이 이 재료? 지금 굉장히 멘탈이 흔들리실 겁니다. 이
1: 재료?
0: 단어를 뭐라고 써야 될지.
1: 그러면
0: 음식 재료 있잖아요.
1: 재료가 갑자기 막 생각이 안 나네요.
0: Alright.
1: 음식
0: 자,
1: 재료?
0: 모르면은 you can just tell me.
1: 그래요.
0: 너무
1: 아니,
0: 너무
1: 그래도
0: 오케이.
1: 한번 저기 생각은 해볼게요.
0: 오케이.
1: 재료는 준비물이잖아요.
0: Try 해보세요.
1: 준비물이니까 준비하는 게 뭐예요? Ready잖아요.
0: Are you ready? 할 때요?
1: Ready product.
0: 그냥 쓰지 말라고 하는 게 슬기씨를 보호하는 길이었던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1: 예.
0: Special touch. Is that a ingredient?
1: 어?
0: 자, 요 단어는 요리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그래도 들어봤을 법한데
1: 네.
0: 좀 매일 보는 단어는 솔직히 아니죠. 오케이, it's okay. 오늘부터 알아가면 되죠. 자, ingredient라는 거는 재료를 얘기를 하고요. 혹은 성분을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자, ingredient. RE에다 강사 하나 찍어주세요. 이쪽에 첫 번째. 오케이? 그래서 ingredient. 이렇게 ingredient. 이렇게 갈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ngredient. ingredient.
1: ingredient.
0: 그래서 그게 무슨 뭐 음식 재료야? 라고 물어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예 special touch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컨셉이 없는 상황인 거였던 거예요. 그렇죠?
1: 그러네요.
0: 자, 그리고 여기서는 패턴 자체가 어려운 부분은 솔직히는 없어요. 그렇죠? 얘는
1: 맞아요.
0: 그냥 단어고요.
1: 예.
0: 그리고 이 부분을 좀 잡아볼 수는 있겠죠. 바로 is that an ingredient? 그래서 비동사 나오고 그리고 주어,
1: 네.
0: 그다음에 명사. 이런 케이스죠. 그래서 그거는 명사야. 이렇게 한거 아닌가요? 그렇죠?
1: 예.
0: 이거는 거의 뭐넌 학생이니와 같은 패턴인 거예요. 그래서 걔로 아주 간단하게 좀 여기 트레이닝을 한다는 느낌으로 입을. 오케이. 그래서
1: 예.
0: 주어에 따라 MREs는 바뀔 수가 있겠죠. 이 어순을 잡는 거예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아니라 비동사 나오고 주어, 그 다음에 명사 쓰면

0: 사실 줄임말이 요즘 너무 많다 보니까.
1: 맞아요.
0: 그게 무슨 말이야? 그게 뭐 있는 말이야?
1: 그렇죠.
0: 이렇게도 물어보죠.
1: 워낙 줄인 유행어가 많으니까. 네. 원어민이 물어볼 수도 있지. Is that a word? Really? 막 이러면서, right? 자, how about this? 이것들은 너의 것이니? 이것들이 뭘까요? 이것들?
0: Are these?
1: 어, 맞아요.
0: 예. Mm-hmm. Are these yours?
1: 그렇죠. Are these yours? 이렇다면 이것들 너의 것이니? 뭐 신발이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Very, very nice.
0: 어, 요거 진짜 애기들한테 많이 쓸 수 있겠다.
1: 어, 그러니까요.
0: Are these yours?
1: That's right. 왜냐하면 is this yours는 많은 분들이 익숙할 거예요.
0: 네.
1: 그런데 복수로 쓰려고 그러면 갑자기 헷갈려요.
0: 오, 말문이 막혀요.
1: That's right.
0: 예.
1: 자, 읽어보겠습니다. Is that a word?
0: Is that a word?
1: Are these yours?
0: Are these yours?
1: 본문 읽어볼게요. Special touch. Is that an ingredient?
0: Special touch. Is that an ingredient?
1: 자, 이랬을 때 이제 아유 답답하잖아요. 이걸 언제 설명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설명하기 힘들어. 모든 엄마가 가지고 있거든.
0: 아, 진짜 이게 근데 최선의 대답인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0: It's hard to. 그거는 힘들어. 설명하기가.
1: 네.
0: 그러면 설명하다는 이제 어쨌든 얘기하기 힘들어 이거니까.
1: Right.
0: It's hard to say. 아, it's hard to speak라고 할까?
1: 오케이. Okay. 네. 뭐,
0: it's hard right. to speak. All moms, 모든 엄마들이 have that. 그걸
1: 그 대신
0: 가지고
1: 뭘까요?
0: 있습니다.
1: 그 대.
0: 이거요. 이게 바로 써드릴게요. Special touch.
1: 아, 이제는 이거 알아두시겠죠? 오케이.
0: Yes.
1: Okay. So 모든 엄마가 special touch가 있거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는 speak를 썼네요.
0: 네.
1: 오케이. 자, 아이디어는 좋았는데요. 설명하다라는 구체적인 단어 우리 들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바로 explain, right?
0: 설명하다.
1: Right. So it's hard to explain, right? It's hard to explain. All moms have that. 이렇게 문장이 완성이 됐고요.
0: Yeah.
1: 참고로 여기 hard라는 게 나왔거든요.
0: 네.
1: 이거 무슨 단어인 줄 아세요?
0: 어렵다, 힘들다.
1: 맞아요. 여기서 제가 일부러 힘들다 이렇게 했는데
0: 네.
1: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Hard하고 difficult하고 차이가 뭐냐, 둘 다 뭐 힘들고 어렵고 뭐가 차이냐 할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원어민들도 별 구분 없이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0: 네.
1: 그런데 저는 만약에 굳이 구분을 한다면은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거는 힘든 거고 이건 어려운 거다. 이건데 뭐냐면 어떤 수학 질문이 있어요.
0: 예.
1: 그 수학 질문 자체가 difficult해서 내가 굉장히 hard함을 느끼는 겁니다.
0: 아~
1: 그래서 얘는 좀 주체가 힘들게 만드는 그렇죠? 그
0: 뭔가?
1: 어려운 무언가를 말하고 그거를 느끼는 감정을 이제 hard라고 하는 거가 저는 좀 구분을 그렇게 하는데 사실 원어민들은 그렇게까지 안 한 경우도 많아요. 네, 여기서 이제 약간 느낌이 나에게 explain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데 어떤 사람들은 it's difficult to explain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0: 그래서 hard를 훨씬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1: 맞아요. 그래서 네. 얘는 좀 난이도 위주고요.
0: 네.
1: 얘는 좀 그래서 내가 느끼는 그거인지가 네. 뭐 굳이 따진다면요. Alright,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생긴 구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0: 네.
1: 왕초보 영어에서 거의 처음으로 등장하는 구조예요. 자 뭐냐면요. 형용사 하다 이거예요.
0: 예.
1: 뭐 하는 게? 이 행동하는 게.
0: 자
1: 그래서 어떤 하나의 행동을 형용사로 꾸며주는 그런 방식의 구조입니다. 이건 문법 체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할 줄 알아야 돼요.
0: 네.
1: So it's hard 뭐 하는 게? To explain 하는 게. 오케이. 물론 explaining it is very hard 이렇게도 가능은 한데요.
0: 네.
1: 그거는 좀 정돈되지 않은 영어로 취급을 받아요.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하다 어떤 행동하는 게.
0: 예.
1: 자 여러분들은 빈칸을 채워서 연습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 쉽지? 그거 설명하기 쉬워? 이렇게 하면 일단 그건 쉬워 어떻게 해요?
0: It's easy.
1: It's easy 설명하는 게.
0: To explain.
1: To explain 하는 게.
0: Mm-hmm.
1: 자 how about this? 돈을 모으는 건 중요해. 자, 돈을 모으는 행동하는 게 형용사다 이 얘기잖아요.
0: 예.
1: 그건 중요하다.
0: It's important.
1: Important. 돈을 모으는 건.
0: To save money.
1: 그렇죠. To save money. 나쁘지 않죠. 그렇죠.
0: Yes.
1: 그래서 얘가 어떻게 보면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2단계로 올라가는 겁니다. Right. 읽어보겠습니다. It's easy to explain.
0: It's easy to explain.
1: It's important to save money.
0: It's important to save money.
1: There you go.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나오는 that은 that special touch.
0: Yes.
1: I'll just show you.
0: Yep.
1: 이런 식으로 마무리 주면 되겠습니다.
0: 네.
1: 읽어볼게요. It's hard to explain. All moms have that.
0: It's hard to

0: 문장이었는데요. She was going to go to
1: 그렇죠.
0: bed.
1: She was going to go to bed. 근데 아직 안 갔을 수 있다라는
0: 네.
1: 뉘앙스가 들어가 있었죠. 자, 오늘 배운 입영적 패턴입니다. It's 형용사 to 동사 원형. 조금 그렇죠. 난이도가 있었죠. 이거
0: 네.
1: 활용해서 다음 연작해 주세요. 영어를 배우는 건 재밌어. 재밌어. 영어 배우는 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0: 예스.
1: 되겠습니다.
0: 여러 번 영어 문장을 만들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내 것으로 쟁취하세요.
1: Alright. 자, 무조건 문장 길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짧게라도 좋으니까 많이 반복해 주시면 진짜, 다 같이 늘 수가 있습니다.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See you.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자, 화요일에는 우리 일상 영어 우리 떠나봐야죠.
1: 네.
0: 자, 제목은요. 열심히 하는 건 좋지만 잠이 더 중요해.
1: 이건 진짜 맞는 말이죠.
0: 진짜 그래요. 잠이 중요합니다.
1: 근데 푹 주무셔야지 열심히도 네. 할 수 있는 거잖아요.
0: 그런데 예. 아이들이 그렇죠? 학생으로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제 본인의 욕심도 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1: 맞아요.
0: 잠을 좀 못 자는 경우가 많거든요.
1: 열심히 하려고.
0: I know, right? So 아이가 오늘 같은 경우는 시험 공부를 하느라 밤을 샌 상황.
1: 아이고.
0: 요거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0: 오케이. 자, 그거 관련해서 영어를 자연스럽게 한번 흡수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 첫 번째 미션입니다. 괜찮아? 눈이 반쯤 감겼네.
1: 오.
0: 이거는 사실 친구들한테도 피곤해 보이는 친구 있으면 말할 수 있잖아요.
1: 그러네요.
0: 알? 근데 감긴 것도 아니라 반쯤 감겼다. 요거를 할수 있어야
1: 우리는
0: 됩니다.
1: 그냥 이상하게 you look so tired
0: 아, 피곤해
1: 이랬는데.
0: 보인다. 그거는 근데 때에 따라서 상대방이 좀, 뭐, 나 피부도 안 좋아 보인다는 얘기야? 이럴 수도 있기
1: 그쵸.
0: 때문에
1: 왠지 기분을 조금 언짢게 할수 있으니까
0: 혹시 그럴 수 있으니
1: 디테일한 이런
0: 이런
1: 문장을
0: 표현
1: 알아놓으면 너무
0: 좋죠.
1: 좋겠네요.
0: 눈이 반쯤 감겼다.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런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 네, 이거 아주
1: 그래요.
0: 중요한 문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1: 예.
0: 자, 이거 다 영어로 우리 트레이닝 할 거고요. 그렇다면 시험 공부 때문에 밤샌 아이와 이야기 나누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1: 아유, 괜찮아? 아니, 눈이 반쯤 감겼네. 아니, 다 감겼구나. 아이고,
0: Huh?
1: 반쯤 감겼어, 눈이.
0: Mom, you gotta speak to me in English.
1: I know. Oh, yes. You look so tired.
0: No.
1: You closed your eyes.
0: I closed my eyes.
1: Yes.
0: Oh, like sleeping?
1: Yes.
0: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1: All night?
0: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1: 밤새 공부를 했다는 거지? 이런.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 좀 들어.
0: What?
1: You have to go to bed early today.
0: Today?
1: Yes.
0: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1: 내일 이그잼이 있어?
0: I can't go to bed early. I have another exam
1: 아이고,
0: tomorrow.
1: 그래, 그럼 자지 말아라. 열심히 해. 시험은 잘 봐야 되니까. 화이팅! 아, 참, 소통의 부재가 주는 게,
0: 네,
1: 정말,
0: 그렇습니다.
1: 여럿 곤란하게 하네요.
0: 아이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차라리 눈을 감고 자는 게 낫겠다. 이렇게
1: 그래.
0: 잠들었다 얘기 들었어요.

0: 하잖아요. 그렇죠?
1: 그렇죠? 그래서 반쯤 감긴 뭐 실제로 문 같은 경우에 반쯤 닫힌 뭐 윈도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0: 그때도 쓸수 있는
1: 쓸수
0: 거군요.
1: 있습니다. Half closed. 오케이? 자, 여기 L 발음은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help라고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0: 아,
1: 그냥 L
0: 네.
1: 발음이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케이? 자, 같이 발음 한번 해볼게요. Half.
0: Half.
1: 음흠.
0: Half.
1: 오케이. 가끔 half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의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0: 네.
1: 자, 그럼 half closed. 반쯤 감긴으로다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0: 네.
1: 그녀의 눈이 반쯤 감겼어. 과거형으로 해볼게요.
0: Her eyes were half closed.
1: 아, 그렇죠. 내가 방금 뭐, 예를 들어, 우리 딸 얘기 이렇게
0: 네.
1: 하는 거예요. 가서 문 열어봤는데, 너무 피곤했나 봐. Her eyes were half closed. 자, 이번에는 정말 문자 그대로 반쯤 닫혔다고 해보겠습니다. 그 문은 반쯤 닫혔어. 과거형으로요.
0: The door was half closed.
1: 그래서 the door was half closed. 이 형용사 어렵지 않죠, 그렇죠?
0: 네.
1: Right? 그냥 하이픈으로 연결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고 half 발음할 때만 L 발음 주의하세요. 갑니다. Her eyes were half closed.
0: Her eyes are half closed.
1: Were죠, were. Were
0: Were.
1: half closed.
0: Yes.
1: 두 번째, the door was half closed.
0: The door was half closed.
1: 본문 갑니다.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0: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1: Alright. 자, 그리고 미션 문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구간입니다.
0: 오.
1: 아, 시험 공부하며 밤새웠어요.
0: 아이고,
1: 아이가 너무
0: 아이고, 아이고.
1: 힘든 거예요, 지금.
0: 밤새우다라는 말. 저희는 올 나잇이라는 말 많이 쓰거든요.
1: Right.
0: 너 온라잇 했어? 오!
1: It's right here.
0: 그러네.
1: 그거가 콩글리쉬 아니에요.
0: 저희는 이제 밤새 공부보다 너 밤새 놀았어?
1: 놀았니?
0: 너 온라잇 했어? 이렇게.
1: 그것도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0: 오!
1: 네.
0: I stayed up. 나는 계속 뭔가 버틴 느낌인데요.
1: Something like
0: 예,
1: that.
0: 유지하고 있었다.
1: 얼만큼이요?
0: All night.
1: 그렇게 되는 거예요.
0: 밤새도록.
1: 그럼 한번 거기쯤 끊어줘 볼까요?
0: 여기서 끊어요.
1: 오케이.
0: 네.
1: 자, 근데 뭐
0: studying.
1: 하면서 밤을 새운 거예요?
0: studying이요.
1: 오케이.
0: 공부하느라.
1: 자, 거기서도 한번 그럴게요.
0: 네.
1: 근데 뭐를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0: 시험 공부.
1: 그렇죠.
0: for the 시험이니까 test 쓸까요?
1: 오케이.
0: 테스트 혹은 이그잼 할게요.
1: Alright. 이게 최근에 그래도 많이 많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Test, exam, quiz 이런 거,
0: Yes.
1: right? Okay. 자, 뭐 either one is fine. Alright. 가보겠습니다.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test or exam.
0: Exam.
1: 정답입니다. There you go. 자, 전에 또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exam, test 혹은 quiz 같은 것도
0: 네.
1: 시험 종류를 얘기를 해요. 그리고 특히 이두개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왔다 갔다 쓰기도 합니다.
0: 아, 비슷한
1: 네.
0: 뜻이군요.
1: 근데 굳이 이제 만약에 따진다면요. exam이 굉장히 정기적인 큰 시험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아니면 무슨 능력시험이라든가 그런 것들. 굵직굵직한 거.
0: 네.
1: 그리고 그 사이에 또 테스트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좀 가벼운 테스트 같은 것은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퀴즈는 이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넌센스 퀴즈 막 이런 것만 떠오르잖아요. 근데
0: 예.
1: 그런 것이 아니라 얘는 쪽지 시험에 가까워요.
0: 아.
1: 보통 예고가 없이 간단하게 보는 그리고 성적 반영에 크게 영향은 주지 않는 것들은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퀴즈 혹은 팝 퀴즈라고 얘기를 해요.
0: 팝 퀴즈.
1: Yes. 이게 이제
0: 귀엽네요.
1: 쪽지 시험 같은 거죠. 그렇죠.
0: 네.
1: Right. 그래서 좀, 스케일로 봤을 때는 얘가 가장 크다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Okay. 자, 그리고 밤을 새다라는 표현을 드디어 배우게 됩니다. 아시는
0: 와우.
1: 분들도 많을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반복을 예전에 한두 번 했거든요.
0: 네.
1: 바로 stayed up. 이게 되겠습니다. 근데 얼만큼이요?
0: 밤새도록.
1: That's right. 자,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실제로 이렇게 합쳐진 표현이에요.
0: 그렇구나.
1: Stay up이라고 하는 거는 깨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0: 예.
1: 업돼 있는 상태로,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 잠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 아래로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0: 계속?
1: 살아
0: 예.
1: 있는 거예요. 그래서 stay up 하는 건 업된 상태로 유지하는 거. 결국
0: 그쵸.
1: 깨어 있다라는 동사에 뭘
0: 네.
1: 섞었냐면 all night. 그래서 우리가 흔히 all night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0: 네.
1: 이게 밤새도록,
0: 오.
1: 밤내내라는 뜻입니다. So 밤새도록 깨어 있으니까 밤을 새다가 되는 거예요. Make sense?
0: Yep.
1: Okay, so stay up all night. 동사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 모두, 이건 줄게요. We all, okay?
0: 네.
1: 우리 모두 밤 샜어. 어떡할까요?
0: 아, we all stayed up all night.
1: 그죠? We all stayed up all night. 자, how about this? 그녀는 밤을 샜어. 이번에 공부하며. 자, 그녀는 밤을 샜다.
0: She stayed up all night.

0: night.
1: "공부하며"
0: Studying.
1: 이렇게 그냥 여기서 끝내도
0: 아,
1: 돼요.
0: 끝.
1: 도대체 뭘 공부하는지는 안 써도 됩니다. 그래서 이
0: 그쵸.
1: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고급 영어 하시는 분들도 안 해본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stay up all night까지만 하고 도대체 뭐 하면서 밤을 샜는지는 뒤에 ing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걔는 워낙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고 오늘도 그냥 그 맛보기로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0: 네.
1: 그걸 못해도 지금은 괜찮아요. 근데 적어도 stay up all night이라는 덩어리는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오케이?
0: Yes.
1: 자, 읽어볼게요. We all stayed up all night.
0: We all stayed up all night.
1: She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0: She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1: 그렇죠. 뭐 이거 뭐 노래하면서 뭐 singing이 될 수도 있고 dancing이 될 수도 있고 etc. etc. 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stay up 대신에 똑같은 뜻으로 쓸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깨어 있는 거라고 했었죠?
0: 네.
1: 혹시 깨어 있는 거 형용사로 아는 거 없을까요? 깨어 있는?
0: Waken.
1: 비슷하긴 한데
0: 예.
1: 이런 거 있거든요. Are you 잠들어 있냐라고 할 때는 Are
0: 예.
1: you asleep이라는 형용사였어요. Asleep.
0: Ah,
1: 근데
0: awake구나.
1: 오,
0: Stay awake.
1: 그렇죠.
0: Ah,
1: A를 앞에 붙이는 거예요.
0: yes.
1: Asleep처럼. So awake는 깨어 있는이니까 얘도 의미는 같습니다. 오케이? 근데 얘가 조금 더 캐주얼하기는 해요. Stay
0: 네.
1: awake, stay up 이렇게 한다든가. 자, 참고로 이거는 모르셔도 됩니다. 슬랭에 가까운 표현을 하나 더 알려드리려고 해요.
0: 오.
1: 우리가 밤을 샌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0: Oh. 네.
1: pull an all-nighter. 라는 표현이 있어요. 근데 얘는 굉장히 슬랭체에 가깝기 때문에 아, all-nighter를 해낸다라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이거는 알고만 계시고요. 영화에서 들릴 수도 있으니까요. 요거에 더 집중하세요.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 stayed up all night 뭐 하면서 studying for the exam.
0: I studi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1: Alright, very nice.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오케이. 자, 이랬을 때 미션 문장입니다. 이런, 오늘 밤에 일찍 잠자리에 들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자는 게 엄청 중요하대요. 이게 왜냐면 자는
0: 중요해져.
1: 동안이 뇌에서 정리를 해준대요. 네, 그래서
0: 맞아요.
1: 오히려 몸 상할 수 있으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되죠. 그쵸?
0: 네네네. Oh no. Go to bed tonight. Oh no. 여기서 끊고. 고부터 나왔으니까 왠지 뭐 명령하는. 예. 잠자리 들어. 이거 같아요. 그쵸?
1: 어디까지가 그거죠?
0: 그게 go to bed. 잠자리 들어.
1: 끊어볼게요.
0: 그 오늘 밤은 뒤에 나와 있고, go to bed 끊고, 일찍이 나와야 돼요.
1: 그렇죠. 오늘
0: 일찍.
1: 밤에 잠자리에 드는 건 당연한데,
0: 네.
1: 일찍입니다.
0: 일찍.
1: 기본적인 거.
0: 일찍이니까,
1: Of course.
0: early.
1: Alright,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Perfect. 일은 뭐 일찍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 잠자리에 들다란 표현
0: Go to
1: go
0: bed.
1: to bed. 이제는 제가 문법적인 설명을 안 해도 아니 이거는 하도 나와서 원래 뭐 설명할 게 없지 않나요? 싶을 거예요. 그게
0: 네.
1: 정말 좋은 현상이거든요. 문법 자체를 생각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go to bed. 그게 잠자리 들다구나라고 하는 거. 그런데 이 bed는 침대란 뜻이 아니라고 했었죠?
0: 그쵸.
1: 물리적인 침대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 가다가 아니라 이건 뭐였죠?
0: 잠자리.
1: 잠자리라는
0: 네.
1: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the 아니면 beds라고 쓰지 않는 거죠.
0: 네.
1: Right? So 잠자리로 간다 개념입니다. Right? 실제로 go to the bed라고 쓸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 요 침대 말고 그 침대로 가. 예, 실제 침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예.
1: Okay? 자, 그러면 go to bed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명작.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그러면 나는 잠자리에 갔어. 일단은 과거로.
0: I went to bed.
1: 뭐 그럴 뻔했죠. "늦게"
0: Late.
1: "late" That's it. "I went to bed lat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한번 해볼까요? 와,
0: 네.
1: 이거 진짜 많이 쓰는 표현인데, 너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어? Right? 너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니? 그러면 몇 시에?
0: When?
1: 몇 시에?
0: What time?
1: What time? 너는 잠자리에 갔니?
0: Did you go to bed?
1: That's it.
0: Wow.
1: So, what time did you go to bed?
0: Yes.
1: 이게 문법이 훅 나오는 거죠. 너무 좋았어요.
0: 오, 나 갑자기
1: Nice.
0: 튀어나와가지고

0: 놀랬어요.
1: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빠바바박 나오게 됩니다. 막 여기
0: 예.
1: 막 영어가 흘러요. 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이거 레일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늦게라고 해서.
0: 오.
1: 레일리는 최근 들어라는 뜻이에요.
0: 아, 완전
1: 의미가
0: 뜻이
1: 아예 다릅니다.
0: 바뀌어버리네요.
1: 오케이. 레이스로 써야 늦은이라는 형용사, 늦게라는 부사 다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ent to bed late.
0: I went to bed late.
1: What time did you go to bed?
0: What time did you go to bed?
1: Alright. 그러면요.
0: 예.
1: 이거는 아마 처음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요. 잠자리에 들다는 go to bed. 이렇게 아이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잠자리에서 나와. 너 언제까지 자고 있을 거야? 이렇게 할 때는 뭐를 쓰면 될까요? go to가 아니라.
0: go to가 아니라
1: 네. 상상을 해보세요.
0: 나오니까.
1: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0: 그러면은 come out이죠. come out 그러면 go to bed니까 come out to bed.
1: 오케이.
0: yeah.
1: 자, 맞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no,
0: I
1: no,
0: get out of
1: no. Right.
0: bed.
1: 자, get out of bed. Get out of가 우리 택시에서 내린다라고 할때 여러분들, I just got out of the taxi. 이런 식으로 그 안에서 밖으로, 이 out of라는 건 안에서 밖으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0: 영화 명대사 중에 또 있지 않나요? Get out of here.
1: 그렇죠. Get out of here. 여기서 나가. 이것도 안에서 밖으로
0: 그쵸.
1: 나가라.
0: 예,
1: 맞아요.
0: 기억나네요.
1: 그게 딱 들어간 거죠. 이
0: 아.
1: get은 움직임을 나타낸다고 했었죠. So, hey, get out of bed. 이러면 이거는 보통 있잖아요. 아침에 rise and shine 하고 그거를
0: 그거
1: 넘어서서
0: 한 10번 한
1: 한
0: 거죠.
1: 10번 했을 때
0: 예.
1: 너 get out of bed 해.
0: Get
1: 이런
0: out of
1: 느낌도
0: bed.
1: 줄 수가 있습니다.
0: 예.
1: Okay. 자, 그리고요. 요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go to bed and go to sleep. 둘다 잠든다, 뭔가 잠자리에 든다, 비슷해 보이긴 하는데,
0: 네.
1: 뉘앙스가 아주 살짝 달라요. 오케이?
0: 어떻게요?
1: 비슷하게 쓸 때도 있어요. 쓸 때도 있는데, go to bed 같은 경우에는 아예 침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보통, 뭐 바닥에서 놀고 있던가, 뭐 living room에서 놀고 있던가 했을 때, go to bed. 이런 느낌을 많이 쓰는데,
0: 아.
1: 보통 go to sleep 같은 경우에는 이미 침대에는 누워 있는데, 이렇게 이제 책 내려놓고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실제로
0: 아,
1: 잠이 드는 거, fall asleep 한다는 느낌에 더 가깝습니다.
0: 네.
1: 그럼에도 이걸 섞어 쓰는 경우도 꽤 많아요. 오케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0: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1: Okay, we have one more sentence left. Check this out. Okay, 아, 안 돼요. 내일 시험 또 하나 있어요. 아, 진짜 학생들이 힘들죠?
0: 그러게요. 그리고 또이 친구가 욕심이 많은
1: 그러니까,
0: 친구네요.
1: 열심히 하는
0: 예.
1: 거죠.
0: 그래서 자기가 목표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친구예요. 크게 될 친구죠. 예.
1: 세미난 줄 알았어요.
0: 예.
1: 네.
0: I can't. 안 돼요. 네. I have another exam. 나는 다른 시험이 있어요. 내일. 내일이 없네요. So tomorrow 써볼까요? 네. Tomorrow.
1: 오, 자, 이게 왜 놀랄 일인가 할수 있는데,
0: 네.
1: tomorrow 엄청 헷갈리는 거 알죠?
0: 그쵸.
1: 예, 설기 씨도 이거 지금 몇
0: 몇번
1: 번째 완성인지
0: 틀렸었어요.
1: 모릅니다.
0: 예.
1: 여러분들, 그쵸? 볼게요. M 하나 썼고 R 두 개인가요?
0: 예.
1: Is that right? Okay, so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정답입니다. Okay? 보통 처음 실수는 M 두 개로 시작하면서 말생을
0: 예.
1: 하고요.
0: 뭐가 두 개는 맞거든요.
1: 맞아요. 근데
0: 예.
1: R을 하나만 쓰나? 이런 경우 많아요. Tomorrow,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요. I have an exam. 이러면 나 시험 있다잖아요. I have
0: 그쵸.
1: an exam
0: 그쵸.
1: tomorrow, right? 그런데 I have 그냥 an exam이 아니라 뭐죠?
0: Another exam.
1: Another가
0: 예.
1: 되겠습니다. Another. 자, another 명사 이렇게 쓰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거 말고 하나 더, right? 또 하나의 무엇? 아니면 그쵸?
0: 아하.
1: 이거에다가 더 하나 추가해서 무엇? 혹은 이거 말고 이거 다른 하나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더좀 말투가 그쵸? 오늘도 있었다,
0: 그쵸.
1: 내일도 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죠, 그쵸? 오케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예약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리 예약 말고 예를 들어 의사 선생님 만나거나 아니면 뭐 컨설팅을 받거나 그런 예약, 만남의 예약,
0: C.
1: A로 시작하는 거.
0: A요? A?
1: 예약.
0: 예약?
1: 원래 예약을 영어로
0: book,
1: 뭐라고 해요?
0: reserve,
1: 예약 명사로?
0: reservation,
1: Reservation.
0: reservation.
1: 근데 그 reservation은요, 자리 예약이에요. 장소
0: 아,
1: 예약이나.
0: 예.
1: 그런데 저 오늘 뭐 예를 들어서 손톱 하는 거, 네일 하는 거
0: 네.
1: 예약이 있어요라든가, 오늘 의사 선생님과 만나는 예약이 있다라든가, 그럴 때는 예약을 reservation이 아니라,
0: A를 쓴다고요?
1: 아, 네, 지금 눈빛이 너무 순수해서
0: 진짜 몰라요.
1: 100% 모릅니다. 바로 appointment입니다.
0: 아,

0: 그렇죠. 근데
1: 약속이잖아요.
0: 그게 예약이에요. 왜냐면 약속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선생님 오늘 놀아요. 그런 약속. 나 오늘 약속 있어. 그거랑 또 헷갈리죠. 그래서 그걸 예약이라고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는 단순하게 예약이 있어요가 아니라 나 예약이 또 하나 있어.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는 뭐 피부를 관리받았다가
1: 네.
0: 오후에는 뭐 예를 들어 손톱을 하러 간다든가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나는
1: I have another appointment.
0: 그렇죠. I have another appointment.
1: Yes.
0: 자, how about this? 뭐가 있다라고 할때 there is 쓰죠.
1: 네.
0: There is. 그러면 문제가 또 하나가 있어.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
1: There is another problem.
0: There you go. Not just a problem, but another
1: Yes.
0: problem. 만들 수 있죠.
1: Oh, yeah.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have another appointment.
1: I have another appointment.
0: There's another problem.
1: There is another problem.
0: 네, 이거는 나중에도 또 건들 부분이긴 한데요.
1: 네.
0: Appointment는 예약 중에서도 자리, 장소를 예약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과의 만남을 공적인 만남 그런 것들 좀 예약한다고 공식적인 만남 예약을 얘기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Appointment.
0: 자, 읽어보겠습니다.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1: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0: Alright, 또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0: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괜찮아? 눈이 반쯤 감겼네.
1: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0: 그렇죠. 이런.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
1: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주세요.
0: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2: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0: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2: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0: Ne, 네, 입으로 직접 참여하는 이병닥 타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자, half closed라는 형용사를 한번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1: 네.
0: 목소리 반드시 키워주세요.
1: 네.
0: 오케이, 갑니다. 네, 눈이 반쯤 감겼네. 막 이러면서.
1: You are half closed.
0: You are?
1: You are,
0: 너의 눈이죠.
1: Your eyes are half closed.
0: 그렇죠. 사람이 다칠 수는 없으니까.
1: Yeah.
0: Your eyes are half closed. 자, about this. 그녀의 눈이 반쯤 감겼어. 근데 과거형으로 해주세요.
1: Her eyes were half closed.
0: 그렇죠. Her eyes were half closed.
1: Mm-hmm.
0: One more. 그 문, 그렇죠? 문이 반쯤 닫혀 있었어, 과거로.
1: The door was half closed.
0: That's right. 그래서 꼭 눈이 감긴 게 아니라 실제로 무슨 문이 닫혀 있다, 뭐 창문이 닫혀 있다도 가능합니다. Right?
1: 나의 마음이 닫히는 건 어떻게 되나요?
0: 아, 근데 반쯤 닫혔다라는 얘기는 안 하죠. closed 할 때. 오케이. 자, 같이 읽어볼게요. Your eyes are half closed. Her eyes were half closed. The door was half closed. 자, 다음은요. Go to bed. 여러분들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오늘 밤엔 일찍 잠자리에 들어. 일찍 잠자리에 들어 오늘 밤에.
1: Go to bed early tonight.
0: 그렇죠. 명령어에 가깝죠.
1: 네.
0: 두 번째. 나 늦게 잠자리에 들었어. 과거형으로요.
1: I went to bed late.
0: Late. Okay. One more. 너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니? 몇 시에 너 잠자리에 들었어?
1: What time did you go to bed?
0: 오, what time? 랩 하시는 줄 알았어. What time did you go to bed? 읽어보겠습니다. Go to bed early tonight. I went to bed late. What time did you go to bed? Okay, 너무 좋습니다.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4: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3: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4: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0: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해결! Are you okay? Your eyes are half closed.
2: Oh, I stayed up all night studying for the exam.
1: Oh no, go to bed early tonight.
2: I can't. I have another exam tomorrow.
0: Great job, you guys. 아주 잘하셨고요.
1: 함께 성공하는 재미가 아주 쏠쏠합니다.
0: 아, 이게 조금씩 네. 올라가는 것도 재미가 있거든요.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영어를 배우는 건 재밌어. 아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실 것 같은데요. Yeah. It's fun to learn English.
0: It's fun. 뭐 하는 거? To learn English. English. 이렇게 되는 거죠. Alright,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 Go to bed. 이 덩어리 표현은 무조건 아셔야 됩니다.
1: 맞아요.
0: 활용해서 다음 간단하게 영작해 주세요. Tommy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So, Tommy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 Tommy는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여러 번 만들어보시고요. 네.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쟁취하십시오.
0: That's right. 손영작에서 이병작까지 완전 본인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1: 네.
0: 자,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0: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 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5회 듣기 영역 뒷부분을 같이 한번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 듣기 시간이기 때문에 좀 더 집중해서 선생님과 함께 잘 힘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47강 실전 모의고사 5회 듣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22번까지의 문제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계속 복합 유형과 관련된 내용들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번은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선택지를 보시면 회의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 회의 시간을 바꾸지 않는 게 좋다.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해야 된다. 각자의 업무가 밀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회사, 회의 뭐 이런 이야기들, 회의를 통해서 출퇴근 시간, 업무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 보니까 회사와 관련된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회의 시간이요. 지금처럼 매주 화요일 오전에 계속하면 될까요?
2: 네. 저는 변동 없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일이나 시간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지금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거든요.
1: 그런데 요즘 야근이 많아져서 오전 회의가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2: 네,

0: 그런 점도 이해는 되지만, 오전이 아니면 회의 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밀릴 수 있어요. 게다가 자율 출퇴근제로 새벽에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직원들도 있잖아요.
1: 네, 여러분, 여자와 남자가 회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자가 회의 시간이요. 지금처럼 매주 화요일 오전에 계속하면 될까요? 라고 물었고요. 남자가 네, 변동 없이 우리 바꾸지 말고 변동 없이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남자가 나는 이것이 좋아요. 나는 이렇게 해야 해요. 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 시간을 바꾸지 않고 하자라는 것을 밝힌 것이죠. 자, 이 부분이 사실은 남자의 중심 생각과도 같습니다. 자, 요일이나 시간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지금이 가장 안정적인 것 같거든요. 하면서 자기의 생각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여자가 그런데 요즘 야근이 많아져서 오전 회의가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라고 이야기했고, 남자가 네, 그런 점도 이해는 되지만 오전이 아니면 회의 후 처리해야 할 일들이 밀릴 수 있다. 그리고 게다가라고 하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지요. 자율 출퇴근제. 그러니까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에 자율성을 주는 그런 제도 때문에 새벽에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직원들도 있다. 그런 직원들을 생각하면 변동 없이 바꾸지 않고 그냥 회의 시간을 매주 화요일 오전에 하자라는 것으로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회의는 짧게 하는 것이 좋다. 회의 시간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여러분, 어떤가요? 짧게 하는 것, 뭐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았고, 그 다음 회의 시간을 나는 변동 없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라고 아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회의 시간을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22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인데요. 이 회사는 매일 회의를 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매주 화요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단어가 바뀌는 경우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지금까지 회의 시간이 바뀐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요. 요일이나 시간이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이 회사 직원들은 출근 시간이 동일하다, 같다라고 했지만 마지막 부분에 자율 출퇴근제로라고 하면서 새벽에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는 직원들도 있다라는 것이 나와 있어서 3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자, 최근에 밤늦게까지 일하는 직원이 늘었다라고 했는데요. 여자의 말에서 요즘 야근이 많아져서 오전 회의가 부담된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라는 부분은 야근이 많아졌다. 여러분 어때요? 밤늦게까지 일하는 것 우리가 야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직원이 늘었다라는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23번, 24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한복 대여라고 해서 한복을 빌리는 내용에 대해서 키워드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0: 여보세요? 인주시청이죠? 돌잔치 때 입을 아이와 어른 한복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2: 네, 이 서비스는 인주시에 살고 있는 인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한복 신청은 돌잔치 예정일 기준 일주일 전부터 가능하고요. 시청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한복을 선택하고 예약하신 뒤 예약한 날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0: 혹시 한복을 택배로 받을 수도 있을까요?
2: 네, 가능합니다. 이메일로 신분증 사본을 보내주시고

0: 택배비를 미리 입금해 주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1: 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대화하는 내용이었는데요. 남자가 인주시청이죠? 라고 하면서 이 시청에서 돌잔치일 때 입을 아이와 어른 한복을 무료로 빌릴 수 있다고 해서 전화드렸는데요.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는 전화였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는 또 혹시 한복을 택배로 받을 수도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한복을 받고 싶다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문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남자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찾는 것이기 때문에 한복 대여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 어떤가요? 네, 정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한복을 빌리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입니다. 자, 가격 문의나 취소 요청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다음 24번은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한복을 대여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어떻게 신청하면 되나요? 남자가 물었고, 네, 이 서비스는 인주시에 살고 있는 인주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돌잔치 예정일 기준 일주일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고요. 시청 홈페이지에서 원하시는 한복을 선택하고 예약하신 뒤에 예약한 날, 여러분, 신분증을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당연히 한복을 대여하려면 신분증이 있어야 한다라는 답이 바로 나왔습니다. 자, 한복은 시청에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택배로도 받을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은 오답이고요. 그다음 한복 대여는 돌잔치 하루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일주일 전부터 신청 가능하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3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한복 대여는 인주 시민이 아니어도 된다? 아니지요, 여러분. 인주시에 살고 있는 인주 시민이면 누구나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4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 26번과 함께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25번 문제는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선택지를 보시면 어떤 거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온주동 거리를 찾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온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신 건가요?
2: 네, 이곳은 인구가 줄고 오래된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조명이 어둡고 벽에 낙서가 많아 일부러 피해서 다니는 사람도 있었죠. 그래서 바닥을 새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조명도 밝게 교체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은 벽화를 그렸습니다.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었어요. 이런 변화 덕분에 다시 이 거리를 찾는 사람이 늘었고, 주변 상점들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1: 네, 여러분, 여자가 온주동 거리를 찾는 사람이 정말 많아졌는데요. 온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신 건가요? 시에서 한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 남자가 인구가 줄고 오래된 가게들이 문을 닫으면서 분위기가 많이 침체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특히 조명도 어둡고 벽에 낙서도 많아서 일부러 피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죠. 자, 그래서 이제 시에서 했던 노력들이 막 나와 있고요. 설명되어 있고 이런 변화 덕분에 여러분 이러한 변화가 이루어졌고 그런 것 때문에 다시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주변 상점들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거리의 시설은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 아니고요. 오래된 가게에 대한 적극적인

0: 지원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도 아니겠죠. 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거리를 바꿀 필요가 있다. 여러분, 사실 이거는 온주시에서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3번도 맞지 않겠고요. 거리 환경을 바꾸면 사람들이 찾는 장소가 될수 있다. 자, 지금 온주동 거리를 찾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데, 시에서 이런 조명도 바꾸고, 또 벽화도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변화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2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이 지역의 인구는 계속 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곳은 인구가 줄고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답이 아니고요. 자, 예전에는 이 거리에 조명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조명이 어둡고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것이 조명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있었는데 좀 어두웠다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3번, 이곳의 벽화에는 예술 작품이 그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자, 여기에 보시면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담은 벽화를 그렸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술 작품까지는 아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이곳에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가 있다. 변화된 거리에는 여러분 어디 있나요?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만들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1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말맞은 것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조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새로 생겨난 언어를 보통 우리가 신조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조어와 관련된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요즘 신조어가 너무 많이 생겨서 걱정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를 때도 많고, 언어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요.
2: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신조어가 꼭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시대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1: 하지만 세대 간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신조어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2: 물론,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겠지만, 일상에서는 신조어가 표현을 더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봐요. 저는 신조어도 하나의 언어 문화라고 생각해요.
0: 자, 여자와 남자가 이 신조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확인했는데요. 여러분, 남자의 중심 생각이기 때문에 남자가 나는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라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셨어야 합니다. 자, 남자가 저는 신조어가 꼭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라고 했고요. 여자가 앞부분에서 신조어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지만 남자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다. 시대에 따라 언어가 변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자가 하지만 세대 간의 소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신조어가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고요. 자, 남자 어떤가요?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겠지만 일상에서는 신조어 표현을 더 재미있고 창의적으로 만들어준다고 봐요. 저는 신조어도 하나의 언어 문화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서 좀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조어는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자유롭게 써야 된다? 아니지요. 신조어는 언어 질서를 해치기 때문에 자제해야 한다라는 것은 사실 여자의 입장이 좀더 가깝고요. 3번, 신조어는 시대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문화이다라는 것은 남자의 중심 생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자, 32번은요. 여러분, 남자의 태도로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앞서 봤던 문제의 패턴과는 조금 다른데요. 남자의 태도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내용들 먼저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인지, 지지하고 있는 것인지, 반대되는 의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앞서 들었던 내용을 같이 한번 보면은요. 자, 남자의 태도이기 때문에, 자, 그럴 수도 있지만, 여자가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동일하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신조어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반대되는 이야기 하고 있지요. 그 다음, 또, 여자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잖아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물론 상황에 따라 조심해야겠지만 일상에서는 신조어가 더 재밌고 창의적이다. 그리고 언어 문화라고 생각해요라고 하면서 여자의 의견을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 대해 아주 차분하게 그것도 맞지만 조심스럽지만 이것은 다르다라는 것 반박하고 있다라는 내용. 그래서 32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문제, 34번 문제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여기도 무엇에 대한 내용인지를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태풍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 태풍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태풍에도 이름이 있는 거다 아실 텐데요. 원래는 태풍에는 번호만 붙였는데 사람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는 아시아 태풍위원회에 속한 14개 나라가 각자 10개의 이름을 제출해 목록을 만듭니다. 이름은 순서대로 사용되며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그 목록에서 다음 이름이 자동으로 붙습니다. 그런데 만약 큰 피해를 준 태풍이 있으면 그 이름은 다시 사용하지 않고 새 이름으로 바꿉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쉽게 태풍을 기억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0: 자, 여러분, 태풍과 관련된 여자의 강연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태풍에도 이름이 있는 거다 아실 텐데요. 원래 태풍에는 번호만 붙였는데 사람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태풍의 이름이 갖는 의미인가요? 어떤 이름은 이런 의미이고 어떤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그다음 태풍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 어떤가요? 자, 현재 아시아 태풍위원회에 속한 14개 나라가 각자 10개의 이름을 제출해서 목록을 만들고 이름은 순서대로 사용이 되며 태풍이 발생할 때마다 그 목록에서 다음 이름이 자동으로 붙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가요? 만약 그큰 피해를 준 태풍이 있으면 그 이름은 다시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내용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번의 정답은 태풍에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34번 들은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예전에는 태풍을 번호로 구분해 불렀다라는 거 어떤가요, 여러분? 자, 원래는 태풍에는 번호만 붙였는데 사람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름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이라는 말이 되는 것이고 번호로 구분해 불렀다.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은 이름으로 붙여주고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정답은 1번 우리가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태풍이 생길 때마다 새로운 이름을 만든다가 아니라 태풍은 어떤가요? 미리 제출한 이름을 순서대로 우리가 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 세계 모든 나라가 태풍의 이름을 짓고 있나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현재 아시아 태풍 위원회, 우리나라에 속해 있는 아시아권에서 만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0: 때문에 3번도 세계 모든 나라라고 볼 수가 없겠고요. 그다음에 큰 태풍은 기억하기 쉽게 같은 이름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만약 큰 피해를 준 태풍이 있으면 그 이름은 다시 사용하지 않고 새 이름으로 바꾼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4번도 정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34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3번, 44번 문제 함께 풀어볼 텐데요. 여러분, 동굴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 깊은 숲속 바위 틈 아래 어둡게 뚫린 구멍 하나가 보인다. 바로 동굴이다. 동굴의 시작은 석회암이다. 석회암은 물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비나 지하수가 스며들면 조금씩 깎이기 시작한다. 이때 물 속에 녹아 있는 탄산 성분이 석회암을 더 빠르게 녹게 만든다. 시간이 흐르면서 암석 속의 틈은 점점 넓어지고 작은 구멍이 형성된다. 그 틈으로 빗물이나 지하수가 계속 흘러들면서 구멍은 더욱 넓고 깊어지게 된다. 마침내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커다란 공간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동굴은 오랜 시간 동안 물과 암석이 만나 서서히 형성된 자연이 만든 결과물이다.
0: 네, 여러분, 동굴이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동굴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석회암이라는 설명을 통해서 동굴이 생기는 원리를 빠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실은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44번의 문제에 석회암이 더 빨리 녹는 이유로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 밑에서 이때 물속에 녹아 있는 탄산 성분이 석회암을 더 빠르게 녹게 만든다라고 해서 이 석회암이 더 빨리 녹는 이유에 대해서 물속에 탄산이 들어있다라는 부분.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다면 44번의 정답도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여러분, 48번 남자의 태도입니다. 자, 경고하고 있다. 그다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효율성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 최근 전기차와 더불어 수소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수소차는 어떤 점에서 주목받고 있는 건가요?
1: 네. 수소차는 수소를 연료로 사용해 전기를 만들어 차량을 움직이는 방식인데, 운행 중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환경성이 뛰어납니다. 충전 시간이 짧고 주행 거리도 길어서 장거리 운행에 유리하다는 점도 장점이죠. 하지만 수소 생산과 충전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충전소 설치에는 높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수소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술 개발과 함께 충전소 구축 등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0: 네, 여자와 남자의 대화를 들어봤는데요. 전기차 그리고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인데, 수소차가 주목받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자, 남자의 대화 중에서도 수소차의 어떤 장점에 대해서는 앞부분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런데 하지만이라고 하는 부분은부터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들으셔야 합니다. 수소 생산과 관련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충전소 설치에 대한 비용, 시간이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그다음에 이 협력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 그리고 어떤가요? 실질적인 기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 수소차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 라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수소차 기술의 위험성에 대한 이야기 아니지요. 그 다음 수소차 보급의 회의적인 시각. 회의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의심한다 라는 뜻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보급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어떤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2번도 정답이 될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소차보다 전기차의 효율성, 전기차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소차에 대한 이야기로 이 수소차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조건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답이 48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실전 모의고사 5회 듣기 부분의 이 뒷부분, 복합 유형들을 중심으로 해서 풀어봤습니다. 아마 조금 빠르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하지 못한 문제, 틀린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답 노트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0: 엄청 아프겠다.
1: 미안해. 뇌물아서 미안해. 안녕. 난 네모야. 네모난 서랍을 대신해서 내가 사과할게. 미안합니다.
2: 아니야. 괜찮아.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1: 하지만 서랍 모양이 동그라미였다면 이거 콕 찔렸을까? 아니잖아. 네모난 물건은 하나, 둘, 셋, 넷. 네 군데나 뾰족하다고. 세상에, 네모가 얼마나 위험한 거야.
0: 에이, 뭐 그렇게 위험할 것까지야.
1: 하지만 너네 세상을 동글동글하게 살아라 라는 말 들어봤지?
3: 들어본 것 같은데.
1: 그럼 세상을 네모나게 살아라 라는 말 들어봤어?
4: 별로.
1: 거봐, 세상을 네모나게 살고 싶은 친구 손!

0: 그러네. 확실히 네모보다는 동그라미가 귀엽긴 해. 그치?
1: 야, 야, 눈치 챙겨. 어?
2: 맞아. 나도 동그라미처럼 귀엽고 사랑스럽고 싶은데.
1: 네모야, 솔직히 동그라미가 너보다 아주 조금 더 귀엽긴 한데, 대신
3: 넌 멋지잖아.
1: 어, 맞아. 정말 멋져.
4: 맞아. 네모도 세상에서 네모들이 얼마나 큰 활약을 펼치고 있는지 몰라?
2: 네모들이

0: 아니, 세상에 네모난 것들이 진짜 진짜 많네.
1: 그러니까 네모, 너 자신을 자랑스럽게 여겨.
2: 나를 자랑스럽게?
3: 오호! 티기장, 티기장, 제기제기 착착! 생각났다! 네모를 위한 이야기! 동그라미 마을에 동그라미 가족이 살고 있었어. 모두 동글동글했지만 막내 네모 순이는 조금 다른 모습이었지.
4: 가족들은 다 동글동글한데 왜 나만 이렇게 네모날까?
5: 얘들아, 우리 구르기 내기 하자.
6: 그래, 누가 더 빨리 구르나? 시작!
4: 어? 난 네모라 굴러갈 수가 없어. 같이 가!
7: 오빠, 언니, 나도 같이 해. 1차.
4: 우와, 꼭지점이 콕 박혔어. 나 좀 빼줘.
5: 하얏, 아파. 네모 순이가 날 찔렀어.
6: 어머, 오빠 괜찮아? 아니, 네모 순이 얜 누굴 닮아 이렇게 뾰족뾰족해?
5: 그러게. 에이.
4: 난 왜 이렇게 네모난 걸까?
8: 너무 슬픈 얘기다.
0: 아이 참, 띵띵아. 아이, 그렇잖아도 자기가 네모라서 슬퍼하는 애한테 이런 얘기하면 어떡해?
3: 아니.

0: 기다려. 이야!
1: 휴, 다행이다.
2: 내 모순이가 우릴 구했어.
1: 네모 모양이라 딱 버텨서서 우릴 지켜줬어.
2: 네모 순이 만세! 만세!
3: 그제서야 네모 순이는 생각했지.
0: 난 내가 네모 모양인 게 자랑스러워.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네모 네모

0: 이건 뭘까요? 기린!
1: 이건 뭘까요?

0: TV 볼 때 화면이 동그라면? 자, 우리 안 보이지? 이렇게 네모나야 우리가 잘 보이지?
1: 아하, 그러네. 건물도 동그랗지 않고 네모내서 굴러가지 않고 든든히 서 있잖아.
0: 그리고 너희들 방도 네모나지? 그래야 구석구석 가구가 잘 들어갈 수가 있어. 우와.

0: 데모야 어때? 아직도 데모라서 속상해?
1: 아니, 너희들 얘기 듣고 보니까 데모라서 좋은 점 정말 많은 것 같아.

0: 레모야, 오늘 만나서 너무 즐거웠어.
1: 나도 지아 만나서 반가웠어.
2: 지아야, 뭐하니? 유치원 가야지.
0: 네. 오늘 유치원 가서 네모가 얼마나 많은지 찾아봐야겠다. 나 갈게. 안녕.
3: 안녕.
1: 세상에 네모 없으면 안 되겠지? 아까 동그라미가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볼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2: 아들!
3: 어, 위험해!
1: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4: 아빠 수원,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2: 잠깐만!
1: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화장실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주세요.
2: 괜찮아?
5: 응, 괜찮아.
6: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7: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8: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0: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0: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비타민님, 설탕수액 처방받으셨네요. 이거 가지고 주사실로 가세요.
1: 네, 감사합니다. 근데 주사 맞는데 오래 걸려요? 요즘 왕국일이 바빠서 빨리 가서 일해야 하는데.
0: 30분이면 돼요. 금방 맞아요.
1: 감사합니다. 근데 주사실이 어디?
2: 저기 혹시 여기 병원 맞나요?
3: 두더지?
0: 병원 맞아요.
2: 아, 예, 한복에 아주 잘 들었구만. 근데 접수는 어디로 가서 하면 되죠? 이쪽인가? 아닌가? 이쪽인가?
0: 이쪽이에요, 이쪽.
2: 아우, 정말 죄송해요. 제가 밝은 곳에 갑자기 나오면 눈이 너무 부셔서 방향 감각이 좀 뜸해지는 편이라서요. 나 지금 누구랑 이야기하니?
3: 뒤에 있어요.
2: 여기. 죄송해요. 제가 병원은 처음이라서.
0: 잘 안 보이세요?
2: 네.
4: 오늘의 환자 두더지. 병원에 처음 왔어요.
3: 우리 병원엔 처음이라니 반가워요.
2: 네, 반갑습니다. 그런데
1: 자, 그럼 시력부터 잴게요.
3: 자, 일어나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2: 그게
3: 여기
2: 아니라
3: 여기 딱 쓰시고 한쪽 눈 가리시고
2: 가린다.
1: 여기 보이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보이세요?
2: 안 보여요.
1: 이거 보이세요?
2: 안 보여요.
1: 그럼 이거는?
2: 안 보여요. 선생님도 안 보여요.
1: 나 여기 있는데. 눈이 엄청 안 좋으시군요. 안경 처방해 드릴게요.
3: 자, 다시 앉으실게요. 자, 여기 앉으시고.
2: 안경. 저 안경 필요 없는데요.
3: 네? 그럼 시력 검사는 왜 하신 거예요?
2: 제 말이요. 아니, 잘 보이냐고 물어보시더니 다짜고짜 시력 검사부터 하셨잖아요.
1: 죄송해요. 안 보인다고 하셔서 시력 때문에 오신 줄 알고.
3: 오신 김에 안경도 하세요. 잘 보이면 좋잖아요. 근데 눈이 어디 있지?
2: 여기서 문제. 두더지의 눈을 찾아라.
1: 눈이 어디 있다는 거야?
3: 진짜 눈 있는 거 맞죠?
2: 정말 여기 있잖아요. 여기.
3: 깜깜해.
1: 아무것도 안 보여.
2: 그쵸. 깜깜한 땅 속에서는 눈이 아무리 좋아도 어차피 안 보이죠. 즉, 눈은 별로 필요 없다는 말씀. 그래서 우리 두더지들은 진화하면서 눈이 참깨만큼 작아지고 털 속에 묻혀서 거의 보이지 않죠.

0: 아니 그럼 깜깜한 땅속에서 어떻게 생활해요?
1: 안 보이면 불편하지 않나?
2: 두두두두두두두두 전혀요. 깜깜한 땅속에서는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0: 보는 것보다
1: 중요한 것?
2: 그건 바로 후각. 냄새를 잘 맡는 것. 여기 안에서 지렁이 냄새가 나는구만. 잡았다. 엄청 큰 지렁이 잡았다. 그리고 청각. 소리를 잘 듣는 것. 어? 들린다 들려. 지네 기어가는 소리가 들려. 지렁이 사냥도 하고. 또 이렇게 땅속에 집도 만들죠.
0: 우와, 이게 두더지 집이구나. 아, 집 소개 좀 해주세요.
2: 두두두두두. 여기는 잠자는 방. 나뭇잎으로 침대를 만들어 더욱더 아늑하죠. 여기서 우리 아기도 키운답니다. 두두두두 두두. 아하, 여기는 먹이방. 아, 배고파 두두.
3: 두더지는 하루에 거의 자기 몸무게만큼 먹이를 먹어야 해서
2: 사냥을 해서 계속 이 방에 보관을 하죠.
0: 우와, 먹이 먹는 방, 자는 방이 따로 있구나. 오, 신기하다.
1: 우와, 땅속에 먹이 넘쳐나 집도 있어. 진짜 땅 밖으로 나올 이유가 없네요.
2: 두두두두두. 그렇죠. 근데 두더지가 땅 밖으로 안 나오는 이유가 또 있죠.
1: 뭔데요?
2: 오랜만에 나가볼까? 두두두두 더지더지. 오랜만에 밖에 나오니까 기분이 참 아이코 그나저나 우리 집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어디지?
3: 밝으면 방향 감각이 사라져 헤맬 수도 있거든요.
2: 더 헤매기 전에 얼른 집으로. 저기 우리 집 안녕하세요. 저희 집을 어딘지 아시나요? 아이 나무잖아. 우리 집.
3: 그리고 또 두더지는 사람보다 체온이 2에서 3도씨 정도 더 높거든요. 그래서 햇빛 아래 오래 있으면
2: 덥다 더워. 우리 두더지는 땀샘이 없어서 더 더워. 더워 더 더워지기 전에 집으로. 덥다. 아이고 안나고 어디야. 아이고 아야 아야. 응? 오늘은 햇빛이 약하구만. 그렇다면 오늘은 밖에서.
3: 땅 밖에는 여우, 올빼미, 오소리 같은 천적들이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2: 잡아먹히기 전에 얼른 집으로. 두두두두 더지더지. 아휴, 천적도 없고 먹이방에 먹이도 많고 땅속이라 시원해서 덜 걱정도 없고. 역시 땅속 우리 집이 최고야. 더지더지. 그러니까 땅 밖에 먹이가 있을 때나 잠깐 나가지 굳이 땅 밖으로는 안 나가죠.
0: 아, 어쩐지 그래서 두더지 보기가 힘든 거였구나.
1: 아, 두두님 덕분에 두더지에게 많이 배웠네요. 그럼 상처의 발을 연고 처방해드릴게요.
2: 네, 벌써.